0: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아무나 쓰다 디발라가 이키나리 피부지 니장이랑 니 형 대체고야 진지 총샤 소통과 조년 봐
1: 지예
2: 지니송총샤두나마도 락다제야 요마르베 라라라
0: 벨리시두 딘딘지야 수베다시 이즈바
3: 아무나 나래 징부시거
0: 지예 아미세노 기조디 랑게단 렘부용아 야
3: 뭐냐라
0: 랑게 시에고스테지 어 렘류도 드시단과
3: 레스
0: 렘류도 드아
1: 탄도 나다
0: 장롱라네 나시이 위윤뢰도 제제 나 나를 보게 제 되었으나 디데 주소미도 드다디 녀선 나 귤은 무시라냐 비 보근 예비 제 nga tui nami aikim tsa di na duyo si na dia tu mi du mu tui wu yun gen hii wu yun nian wu na xie na kye chim khatsu ime rangka xingi yue lue dong kyun ni si si ma shi
1: nye ra le ku kub zhe pi ba yi ne ra le juan ta ti du gui jung zhe cep jib si zhe har da
0: di zhe ine nga le gen hii shi rangka long mang su du yun sang bo shi ba
3: 俺这特别的电节，罗木忙是多土不行。民营特别的电那么多，从那钱没偷不能买起。俺们俩谁打？您钱没得？俺们俩可怕多。
4: 龙生，你没啥心思。
3: 希望大家没走嘛这，要是去苏州去。
4: 莫过，我包了古玉，把那提着两个泡面油渣，要了平嘛是。阿姆拉，包了两个团嘛是呗，两个装买吧。
3: 把那两个团呢，团到两个新大门口要的。上帝，把那古姐店里用嘛是，我自己吃么菜了啊，叫起阿妹开的联系，快叫我。莫过，我包了古玉。
4: 岂不能这想呢？统统满天去，生意哪吒招了吗？
3: 你叫姚明多，
4: 你叫么叫呢？生意哪吒招了的？
3: 你出路个情况，今年你们到苏州，
4: 帮了，
3: 给俺谈的哦，就叫轩轩黄子你们到预备。
1: 走，苏州个这个先交的。
3: 苏州个招的。

0: 로연배.
1: 응.
0: 맞다. 이 잔도 언니 데려지. 같이 쏴.
2: 보글랍자 다야 뒤치도 윤고쇼. 랍자 튼 로시네 렌제 신예미도. 소신게 그저 돈에 계시 지기. 언니 렌게 다신미도. 당가 제 소시. 가봐 주주 봐 대유.
0: 야미니 게티지 고제 게치다.
2: 게치지 왔삼시데. 말하게 치르쇼민도 계속 TV는 전다 죽을 숨기.
3: 전다 전제지라. 계란이 전도 숨제지지. 숨제지 하도. 미즈겐 자라게 계속 전다 좀 무슨어. 맞아 물러서도. 가장 가서 중국 개매 봐.
2: 아직 봐라. 까매지 저 소녀 요즈베. 계속 나스 전다 죽음에 하고는 터시 신다 당 말베 라. 당사부 아니 계란 가면도 겁다가 남자랑 결혼식에 용기 조무소 기재하고 싶니?
3: 텁시 등이 텁시 등이 있어. 랑 텁시 유노. 네 미세야 좋지 그래.
2: 어제 장보 장보 장보 요거 됐다.
0: 가셨어.
2: 됐다 됐다. 네가 이제 생시. 네 얘기 가지고.
0: 씨. 네 계리고 도움도.
2: 같이 해봐. 나 수업이 이게 말해봐.
3: 기니게 돈 이제 재미나. 죽은 애들 나비나. 나 괜히 힘이다.
2: 나 근데 저 혹시?
4: 보라, 내 도가 민민도 스탱만 망고 쉬우빈 봐. 도이 친구도 왜라?
3: 그 뒤에 십주를 쏘야 이베.
4: 딩에 세입시 다시 해보죠. 폐지 다와지면 심스러워요. 어제 보라. 기라 밑에 세제 잘해 가려나?
3: 나디
2: 나도 내가 털어 저와 도수유.
3: 제제제 나도 내가 털어 저와 도수유.
4: 어제 보라. 내 기랑 증규셔야지. 네가 알아 탄다. 컬류 겸니 공수만 부도. 기랑게 차야 미디. 니제 콜라 미만 그 차가 알레스. 섭소 나마도 고고를 추용아.
3: 디 영아. 왜? 알레. 라슈다 슈다.
0: 터졌나?
3: 아니, 마델리디.
0: 나라서 차부터 이기 봐봐.
3: 그
0: 하면은 심한
2: 럽스를 가는 거.
0: 맞지? 이거 말해서 가스리야. 미소 럽스 마시지
2: 이거 말다. 소신은 먼저 신경 안 쏘는 자. 다들 차부터 오지. 소신게 왜 게임 키우는 건 대체가?
0: 뭐라 믿으려 말이. 뒤에 기란이 좋아서 그래. 처음 다 캠 또. 사실 입는 난다.
2: 예, 너네 처음에 인생 부유. 이네 远远 외유네 비야 좀 다디 캠. 뭐라게 신경 영 좋게 해서 와. 무슨 얘기야 잘시오. 계속 참을 수 없는 도수는 내가 라니 뭐디 저다 저거지. 참배라 왕고가 주위에 수신 것이.
0: 야면은 네도 봐. 녀사슈도. 용도 왜?
2: 용마시. 녀사슈는 용마시. 계속 녀사슈비는 나라니 카킹부 요배마세. 연연 랍다 줘야 리근 식시.
0: 다는 그래 저래.
2: 봐라. 근데 소소.
3: 랑게가 괜찮았으니 미디
2: 지발아 계란게 등등만 남지 야구제 쏜다
3: 알레구다 알레구다 랑게 모주싱에 미디
2: 괜찮아 맞지 알레구다 계란게 팅을 레로닝베 정보를 쏜게 다야 모주싱에 근데 잡지
3: 네
2: 얘네 저와 근데 이메 세브 쏜다
3: 아 저게 야 허도 남자지 야 허도 네 싱네
2: 맞지 싱메스 갈 송대 세브 쏜다 네 저서 막고 살아 담비
3: 로주 야가 지금 당고 유스 네 가서 갈 미세가 지금 이 단내 줄라다 양아 강 지금 봐
0: 봐라 기랑 강 신이 또
3: 아니야 지금 봐라 우이
0: 우이
2: 봐라 밤에 기랑 소라 이제 또 해
0: 진짜 뒤지스 대세 경우 말 로주
2: 야 로주
3: 랑카 주이
5: 나 비야 그래 네 감 넣었어
3: 랑카 키노와 말이 네 집안 주기 가기 최시시도 삼등유
5: 네는 랑카 딘제체 네 둘럼는 삼등고 리삼추
3: 뉴시 랑로 주고리 사브리 전화도 요리 소소 둘럼태 차고 그저 적음이 소소 다제 우리
5: 쟤는 랑가 마음 왜 찾고 있나? 얘 둘은 수여 말해봐
3: 수여 말해
5: 人家，人家谈多，你看到个草鸡，明大嘴么鬼子拢烂掉一百，你那个叫急忙，你得立刻签名，要免呢，江波个，让嘛这些主个，我啷们啥想个主个？这，
3: 江波大这话有嘛的？那现在看的人呢？谈到，你主个看个，你最大钱。
5: 俺连过下面多，
3: 薪水。你那边俺拉些么个？俺连让些也管不多。你这钱，有你看的人呐，欧拉。但我呢，你让俺搞不？这是，人家俺欧拉是不大，你也给不起大。最近看不见大机会呢，人家，得两个钱呢，差不多是个月。
5: 你那过年要老年那欧拉提走，
3: 老年那个欧拉提走，你去买。让你不老早阿家去了，年深了，让你不能去这个月。
5: 你那啥？
3: 这是，那羡慕我，让阿拉去，天天不都自己去不着，从大现在面呢，让亲戚吧。

0: 시와암라 기랑아 개마나 아 어 가면이네 역세 송초리 문내시는 나 쇠뉴 스포니 지화다도 문집세 대허리
1: 야 하이티 미히야 집자 니 팀은 같이 시험을 줘 지만에 니 미케는 게 온도 거야
2: 암라가 엄마 줘 뭐 갑리 쇼업도 약간 좀 내셈에
0: 레스 불피다

0: 토기 탄데 부글 없어텔레 문이 견고니르 샘제선 요아요
1: 옌옌 존네 랍자 조모 토부체 닝니 치겔 조야데레 푸겹스
0: 제자 녀가스네 라셰주가 포초스네디 겐히도 보리 지구이베
1: 타메데 소렘 부여제 나랑도 소소 레마 타잔 쳬브리
2: 토제나 키나니게 녀 탄다 님도 아이저 와 계식메 다가 야스 키나도 쳬시
1: 나이 야스 부부디 녀씨 되다 녀씨님아 군일을 시부 쳬브자 친구만 이러라 쳬브자
0: 니니웅이 긴이 배추다니 허르베야 니 다르지 나게 전다 치중상 뭐 아주 허사게 주도 지휘 장수연 우리 허균 따다리
1: 왜 허이는 소서 우리 배라
0: 아주 허상 전장단대는 요아요
1: 제자 아주 닌다 소균 야고 다그랍 체네 루디니 장지 르게야 윤도 오즈리 대이네 탄다 가리 있어고래
0: 포격해서 켜는도
1: 오지 아주 셰다 노송에 계속 거기 셰다 노서 아 로디게나 너니가 랑 로고 마체나 장보라 김씨디 조토야 여르베 아 다른 요구도가 나뇨트라야 뇽차도게
3: 디스 나이자스 키나스주시
1: 마지 장가시규 아
3: 니 헤체메 나 초하자스
1: 남주디 저 소딩 거유 아
3: 니 소 남주디 소아 나 소 남주디 뉴레 니 계속 셰이다 로디게진 니 김자디나 수공체체 당원의 묘조식이 니 계속 갑디 마셔니 유제되네 정말래 나는 니 다르시 심능 신세 쿰제대규 야수는 아무 용 섬제 셉제리스도 다오는 니 가셔라 유제되네 노르베 계속 인지 아마비다제 닝네 사나마도 기우요 말봐 니 계속 셰이다 계속 보면 아다 샤스게브리 마샤스다 부이 모라샤스 니브르다 계속 정하라도 도독하고디 리 동맹우 계속 지에브리 이내 뭔가 불을 녀제규 더더 강배민가 키즈민지요 여러분 경험하라도 마세 부디니 계속 기부 중시에 뿐냐 뒤뒤 좀 파치시 제모 하시 냐뒤 메뒤 소희 하유리 저서 잡은 얘다 고르다 다는 보고 럽서 갈 팀에 니 디고 시에메 계속 하삼더 뉴이베 카다세 나한테도 나디 바브리스 같이 계속 안 나디 바브시야 구급진 뉴이베 아 더더 아파 저거 잠민두스 따오는 아파 저거시야 구급진 뉴이베 계속 쉐이다 오늘 이 땅아 수급시 도민도 좋아 계도 되게 계도 면로 하시도
1: 장모 라타 되시 장녀시 니네 좋았다 큰 너여 먹어 대동 지도의 전 다 장마 다리 대응 원구도 가 라전 다 도가 빨라 빨라 빨라
0: 딱 죽어라.
1: 예예.
0: 이치 진짜 그래 제제.
1: 뭐 가르치는
0: 데다. 죽어라. 아, 네 라로. 그나마 맞았어. 내가 좀 해내 봐. 됐다. 지금 가서 기무도. 뭐라 뭐라 있다. 뭐. 계속 말해. 와, 잠깐 무시.
1: 빨라.

0: 먹여 봐지 함 아니 기다려 줘야 돼.
1: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0: 그래서
1: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0: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1: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0: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1: 그래서
2: 너 한국인이 건강한 사람하고 러시텐데 로지바도.
0: 어디 기란 그 출발 남자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3: 지도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직추 추추직
4: 콩키 콩부친추티니 동메가신이라 슈미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원당 르드추 콘세 콩부신신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체베 임베 치베 근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추구체휴
5: 조당야부메바여성치도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거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 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참 티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우지 추추 직추 추추 지
0: 드링 안조 로게 파트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데 샤샤지 어디 직서도
6: 따라나는 건데 데오 슈스토발
0: 나세
6: 양우 슈스토
0: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6: 다디 하고
0: 하고 하고 디 로게 파트 함 아니 기다려 줘야 돼.
1: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0: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1: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0: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줘야 돼 기란.
2: 너 한국인이 건강한 사람하고 러시텐데 로지바도 돼.
0: 어디 기란 그 출발 남자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3: 지도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직추 추추직
5: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 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참 티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품이 뒤통
4: 지도 카발 레워게 우지 추추 직추 추추 지
7: 리그다 마죠 이단기 리그다 다리 주지 좋은 시지 나가 좀 로든기 기초 참용 잠다 시지 용 잠 나지 용 잠 나고 주리다 쇼버지 용 잠 모세타 신도 망 잠 추고 샤타 차샤 공아 야시소 원 잠 추고 오모타 세미지 추지 신도 소 님나 추고 추 망 잠 추고
8: Lukunki, such a journey, they are the tower.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매니 취퇴시 겨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신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녜퇴응우유네 신토블라 Kengchungkyungu Rodnisi. Bijing Bimintang, Tewei Rengxingi Ming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ki, Nganzhi Sudabki Menju Chidab Sardu Diu Yujin, Kelian Bangdian Jiongatang, Mingtu Zangsi, Mugyur Zegyu, Purni Dongwa, Wangza Nyamsu Jiyu. Kesi Kiran Ming Ribzhi Chibatang, Ming Seba Mintongwa, Mingju Tuanba, Ming Gamba Sogi Nantun Yuzi. Bijing Bimintang, Tewei Rengxingi Ming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Tsongkang Nang Lepian Gyokong Zhongabju, Rimi Dakjetang, Rimi Nyamlin Nangshokbe, Kunyi Pibar Gesushu, Sanye, Hasa Chonggi Linggor Shalam, Pahuo Chongchonggi Nyinjam, Luji Kabar, Lego Yehuji, Chuji Nganga Ngani Chu, Jik Dunsum, Yehu Gugu, Dunga Ni Chu.
3: Hoya, Senge, Linggor Dakjin Hanggu Di Nye Lo Chuzi Kondwa, De Senda, Tari Hanggu Di, Naranzu Sabur Dwa De, 얘 티레 직신다. 얘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데. 별 체념도 가데. 얘 신다. 데. 얘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4: 로테가 소에 헌거디. 진짜.
5: 다야 자가 기사.
6: 저들레 돌도 주게.
5: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6: 前三家的军情名都拉站哪部也不去吃鱼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盟友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人的起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哪部帮部也不去要的
5: 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的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柱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红国三百的 我呢, 现在面这个比要多啊, 比主角要不是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8: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과부침을 송다 강반 늦지기탕 강배에서 다 재미나죠 그게 그건 저것도 와

0: 야피 신야암라 마지 니키랑라 지갑린라스 쇼그지 디제가 봐 신윤 암라스 편지 봐 나 시기 카르카도 딘데이 나나 주발라 코즈도스 총유기지 이네 키랑가 나 되게 다는디 니메 내주도 저 토르샤 메베 다지 다시 제잔 팀은 미이네 키랑게 신율 제고 삼바 창마 녜보 유네 더블로게 제초 키랑 툴디브나시 이네 겐텐라 녜 신율 카제즈 유비 키랑게 힘유베 아마 창메 심제디 맵스 부글로 초만 저고라 멍시 야고 띵야티지 띵아즈 창메 튜몽게 미유지바
1: 天气这不大牛津树应该人不喜不明度个天气也等明度个地可怕等个是叫是把浪给我去的用啊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蜜
0: 真错对可可生不切电话的那我给不了的小伙子先送哎
1: 先送
0: 金月彤彤和最近啥么说呀金豆死的
2: 彤彤说了你都只是得顶着看了아무나그런건가차로안나온다걸으신다금이그게당부래
0: 야걸으그게미당부도아메야고제직대와아어찌디제카글라아메싱미도야민디동바시야선인아멍니겐텐라라기스틴용도에
2: 정제만다취제강진시다장로민도
0: 디린랑게교쇼디게치다是你阿妹今天拿到几千钱用多的呀
2: 阿姆拉斯的你们那这么大中午今天还不是点名的既然跟我中不记得中不是买给我还是
0: 新月咱中不打中午管就行还是
2: 中不中午给既然跟我就过中秋嘛日了你也中不中午正在吃着其他了别人
0: 你这是都是多少钱啊所以阿妹让你们都刚去想到钱哦把那个买钱钱收拾用对
2: 阿妹啦你那个祖父是的站下我刚去讲透明的
0: 耶呀这是的阿妹让了瀑布当着钱呀瀑布当过啊
2: 我那是等给
0: 那是等给
2: 咱们是你给他一你那是想在吃就送个门的那是等给那个
0: 可怜钱我啊阿妹可怜了婆婆当苦我可怜钱我啊
3: 我打打这给了你们都可怜可怜我打打这哎呀也我觉得我打打这要不是都给了个跟这给不得对我打打这
4: 什么意思的你们觉得用这些说的别给他都硬要的我给他请不起来的做的的因为我觉得现在给刚才不给他的
5: 阿大呀我就笑了燕文就得可怜的休息休息休息
3: 张俊我这样啊想着学没有啊
4: 我就在这上面起来讲的天马赛娘娘不是超市还好的

0: 아무라 마세니 용거르베
1: 용거충 야란도 샤오 신나비게 시원을 키겨 아
2: 심하고즈 나이 컬리셔도게 아무데 경고 싶지요 말베 샤오예 상우네 심하 아무다 참부든 되이베
1: 산치도 갈도
2: 왜 부 바베 락스 일찍 되다 닌지 르스다 아 되다 되다 되
0: 아무라 쓰이다 발라가 닌 좀 쓰이셔
2: 세도가 비용 아까가 잽지 바베 돈이 뭐 같이 쓰면 돼 되다 아메 닌 좀 쓰이도가 부 디데시 나니 도다 침스 통고지 수쇼네 비시 드사지게 바바 라고 주메 용도게 인다 인다
0: 도다
2: 침스 통고 아, 다바봉은 계셔. 상해 라이킹도.
0: 봐라. 그런 게 쇼가 남브리. 레마레.
2: 그때 신조. 그런 장부 십차도 와.
0: 아무라가 송기. 그런 대문 시라 주디. 제모 지그리 경보 시와리 송기.
2: 아, 이네 바부터 알아 동매 봐. 밥쇼네 야구지. 부가 부용 그지라. 아마이 가 부용 그지. 안 기부용 그러 봐.
0: 드라마 잡는 것도
2: 아직도 아직도 시작도

0: 바랑 양테브르베 녜선바 콘트리 나르 슈제 시왕강 아제베 싱치즈체디 잼즈로 능그리 삼주
1: 발라 드릴래요 요리 장게 작업난에 체디게 맞듯이
0: 암라 겨고페다 겨고페다 암라 데스가페다
1: 하사도 근데 가르쳐서
0: 이 발라가 수입자 발라가 많고 싫어서 이샤 닝제무 쓰이샤 암라 발라 오늘 팅 외다 적으면 돼

0: 난 레브다 라부죽으리 저 라부죽아 저 저시
1: 오라 아젤라 키나니 스시아 아 아 아젤라 키나 어 슈크처 좀에 전화도 일
2: 어 도운도
1: 아 할레스 자게 아젤라 슈크처도 아 니자 섬기우시라 요마리 살람디게 인지 샹쿠다 난다 요마시 포니니체 디가르 컴부카비 레브스와 스위치 취비나 키나 생각할피다 구수 대부시 다 체그리
2: 오지 나를 기부시다 민도 딜레드 장게데 어 푸니라다 차라동된 대기부도가
1: 자라 지난게 등서 세터 나증아
2: 녀란 시고 나를레부다가 기대 체크하고 싶도 녀 보모니 닌다 돈르 제디리 녀 롭스게 고삼네 카단제 게지 마셰고네 람산추 칼로게 부르다 나는 콘주 니 국민도라 고유코기 착시된데 발효리 계속 小장 윤어 아니 야구 간제
1: 세영바라 초월튼스괴
3: 니자 좋아시라도 좋아시라도 와
1: 아래 아자라 니에 대비나 캐나니게 부줄 참으시라는 기 오네기 캐나니는 겐유슈베 라자는 요시 좀샤제 좀 다시 뒤주이드 칠 유거라테 나와기 부 같이요 말해
3: 小李게 要 같이 시험소 오네제는 문이 겐권이게 군이를 라고 채워 성기 이는 섬유래 대비지를 전다 조비는 야주는 생명도 전다 뭐 조비는 람사 카르치도 와 문이게 드르지야 수유체들에 수유체들에
1: 문에인다 올라다 자라 캐나니 직딩디 토기 파마 참심 치슈드르샤 문에기 아니 이미르스키기 이네 네 캐나니를 쉬어야지게 캐나니 메스굴에 있긴 뭐지 어 단다 개치슈드 가레스나 캐나니 구수를 자가 나오고다 구수 야구유나 아니 부조츠 수남시
2: 这样给写的我那内陆都啊对的其实我印了内陆的了哦没干了你呢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1: 소수 수보 통지시 소수 수 위치도 조성도 하신 거 거리 그냥 오주시 없어요 딩아 저 총각이 컴포가비 레버스와 쇠지리 쇠지도 쇠비나 참바세르치 걔네 레라부포 마시 통도 디커스 규미 인감수와 쇠부지 디쇠비나 닝수치 죽다 자라 통도데 올라 올라 올라 디키나 참으시 다 요르다 디키나 참부 요지 봉가마비 캠소야지 키나 참부 요르시다 올라
4: 哎，娘爸爸，卡尔大爷多啊，让俺出去咳嗽切过呀没吧？你让俺歇，俺让你给泼沫，底下东西要不让恁动啊？出去咳嗽切过没着啊？
1: 这，国语。哦，有哩，阿姐啦，有哩哒。顶俺这从刚吞在啥不是？请俺泼沫水不哒？让俺就先到老师家出去哩。啊，他到底目的车子没动起哩？阿姐啦，俺不说去你歇没哒？的确不呢，站哪去？歇不着也住着。 아니,
4: 等待什么机会用过是吧？阿姐啦，恐怖些哒，小将从罗用的，看人家泼墨，哪里让狼子心大个，小子等做也不差不多呢。哪儿台湾么多，去了船队起码是不？谁么子阿姐啦？
2: 是，我那是。阿姐，他这些不，对哒，他的。
1: 是，牛一大，牛一大，咱牛一大。
4: 来，来，来，来，来，来，跟住你过是吧？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了，有
1: 쓰시다.

0: 빨라.
1: 어. 야, 쉿세.
0: 뭐 그런 싫어 챙겨.
1: 나이랑 싫어 챙겨.
0: 빨라. 그건 그런 건가? 좀 쏘나. 아.
1: 영아. 지만은 네 닦아 좀 씻어.
0: 예, 답이야. 쏘.
2: 나 지금 거기 수주이시. 어,
0: 러스.
1: 어야, 수주이시.
2: 네 출력아 친구.
1: 아무나 가르냐제 수그라 교시
0: 러스 태도
1: 야 뭐니 수주가 줘 야 이나 수술비야 아무나 비모 주시
2: 둘러비다 추다다 수사

0: 빨라.
1: 응.
0: 김하는가 돌아서서 뭐. 뭐 참으로 아무나 전한다. 나 아무나 꿀에 가중이도 욕만도. 거니 나를 신 친구도 잘했던 게.
1: 계속 마지 부. 빠뱅 캘링. 지마 상다 아무나 참 못 채워. 와. 빠빠 이지시다.
0: 钱那给你的。
1: 用啊，外边客厅就那一只。婆，那你把这给不接，阿妈姑给。
0: 哦，来。
1: 呀，给贴不接接，阿妈倒了给我的。
0: 用。
1: 呀。
0: 我。
1: 出不得地呢。呀，你拿你拿拿。
0: 哦。
1: 西兵
2: 啊，
1: 拿住住兵的。
2: 有啊。
1: 수고 또
2: 영아. 가자서도 기다미도. 빨라 로치야.
0: 빨라 저딩아 돈 너도.
2: 저딩아 녀도.
3: 호.
0: 로.
3: 제마 치르 주디. 소소 기니. 소소 기니 로서나 인지 로우다. 카고 저 로우리. 신수회
0: 레스
3: 저딩아도 주다 데루슈 근데도 갈래크도게
0: 갈래크기
3: 정세신 갈래크도 바람도 레신 갈래크도
0: 갈래크하네 갈래크도 진대요
3: 가리네
0: 깨부시도 달라 그랑 갈래크도게
3: 발라 소소 친구들 이별 내가 지하 준비해 주고 갈래 형 큰도
0: 말 로제 저 낭시지 로제 규정 고전 갈래도 거기 이네 끼부시도 르바
3: 발라게 강제 벌로 주기 간 소야 좀 제가 하면 하나 그 신이
0: 돼 아리노
3: 네 좋아로 보고 참을 하는 시 롭정 쇼로 벌게 비하라 전화 피로 전 생기 조디 소호 좀 다시 하드리 계시 소여 매비너 내가 가르쳐 왔으니 괜찮 도마지
0: 봐라 나 네 강스 벌을 겹은 능시 어 뭐시 갈래야 가네 김시라 여지 레마제
3: 지
0: 봐라 선이 공무 아무라게 단지 나 주님도 셀라 취게 나 주님도 규정 셀라 취 매봐
3: 영아, 아무나게 단지 클래스 조리. 드레시, 니도 손당쇼. 장게 아무나 드레시야, 영두게.
0: 영아, 영아, 야고시죠.
3: 예. 저 아무나 과기 가도.
0: 대도.
4: 나가마.
5: 응.
4: 자세 단디 뒤, 샤무루야 좀 세가리미 장게 신기배.
5: 신기배 자시.
4: 장구도 샤무루야 주제 조디 자세한테도 맨신다 큰으로 좀 말이 자원인으로 좀 말이 셌어요. 계속 맨신다 루비나 수고 편이 큰으로 말이 샤무주고 루비나 좋아티티티 되는 거리.
5: 이도는 하면서 세우리베.
4: 참 멋있네 하면서 봐. 하면서 세우리베 스카스래.
5: 잘해 가냐 보지.
4: 제자라 글래시 하카스. 자세한 망스도 거리. 야 좋아 근데 더 뜨다.
5: 이제 심라 심시라도.
4: 심도가.
5: 니다 동양유는 가라.
4: 하지 니다 동양유가 좀 동양미 그랬어. 장도 뛰는 알았다. 니라 들죠. 영도에.
5: 문에 또 생긴다. 돈이 뒤뒤랑 게가 뒤라.
4: 영아.
6: 못들라. 다가 잡어. 뜨다 다란 뜨다. 너 가질래도. 내가 뒤에 제 도구 맺자. 뜨다. 돈도 니에 파고 비어 주고기. 잡어. 这次这几年嘛是啊，到时咱老五了呗。
5: 哦，对了，对对对，这两天送我左边家干哪个？
6: 你老婆你让个大哥他们来送给，这你妈去让做钱的有着。
5: 老热乎。
6: 小江了，先打个军堂给妹妹，他不咱两个来个都做组织的去个人，说几个渠道计划也有嘛事。 今天你个龙男子轻松，到底是要这片稻花了是？何子，对的，叔叔叫我种麦土子，俺自家里也留有一半啊。对的，他这样让给三不下五的，江伯开始罗满用不赢了，让不给你拆解，错话肯定是给个啊。罗爹那边拼命，弟弟托马托的，做我叔叔叫我军托马托的来不得，把那个给让给苏马生米多。何子。
5: 咋听了特别虚过？难怪俺没死了牛没，江伯伟你也想把你个谁？看你是能看到你个同桌身上弄烂些轻松哦。你江伯伟用不起来鱼，叔叔破票个一百，啥桌些也切都

0: ティートブラ。よしだと。はい。パゴと、コンバジェティザンバヤ。ヤンモシウト。レス。ああ。てはじゃんがなんとやがちゃうたん、チュグルチムな。もねなんだよ、それめんとは。だちな、レンバディ、キランティブドゥベ。あれ、パートサチクサベニ。だ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でれ、プヤイキラン。レス。の、ほんごディニャコンタランサンゴス。レスティテンデンロジバドゥベ。あ、だキランがチュブタランサ、ティナソ。で、キランリア、テガプビ。
1: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2: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
3: 知道卡巴連我也估計出出擊出出出擊。提令安祖羅傑巴珠他們的安尼連巴嘎姐,吉林那羅里亞波拉莫拉里亞昆珠呢,你妙索莫內的肯德的都是打著。對,小夏子我的這次的打過那樣的。對我是說了。那是。楊我是說。真的連巴的提不對。到底好嗎說話了。提羅傑巴珠他們安吉拉里亞推呀。
0: 韩国的那剃头了，不要洗大头。
3: 对对，韩国都恐怕也就咱们呀，羊毛修头。那是。啊，台湾讲俺那都压个茶壶当，举个金门呢，我那能当用啥的面都完。那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呗。啊，这把都啥吃啥呗你？那其他吃个剃子的嘞，不要用其他。那是。那韩国的那光头了，韩国。那四天天老就把头的。我那其他个吃不到个狼子，剃那做，那其他俩也个不比。
1: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2: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
4: 지도 카바, 连我也估计，处处清楚，处处急。

0: 지만에 부구소 저소. 니 다오 메르 우리 뒤돌아 가나 잡죠.
1: 난 갈싱해 봐. 갈싱해 봐.
2: 여, 어디? 장보. 라고 봐 주니 봐. 장보 니랑 할세다. 포교승이디. 수수 제벨레가 겐키도 배마세. 진서도 보아리. 장태고 교부 인도. 니 보면 남아 대배마세. 결안일 뽑 후슝 버버. 가래. 다들 꼭 덥다 지로 님배. 아,
0: 수요 꼭 덥다 지 신소아. 계속 답도 안. 능매스 뉴 배.
1: 왜 왜 왜? 무슨? 무슨아? 장 포교고 인배 아. 계속 지진 이셔 봐. 나네 주의 수 이배.
0: 지진 이셔. 나다 허진화 챵스게 내수. 계속 심딩네. 답동아 능 회생 좀 해봐.
1: 어디? 장르 규다 유배 아. 장 삼루 야고 시도한다. 너니가 준수 박수게 난래 치러 제복냐로 치유. 장 너미마 집 갈제서.
2: 제자.
1: 멋이네. 장 되면 맨은 아지 시야고 봐. 네 범은 로데리도 장 주의스. 단 네 범은 친조 소화 근데 스게요 그래.
0: 네 뭐라 세세비. 단에서 보고 연기회 하루네. 네 평제 마셔 봐. 상무 제조.
1: 딩무용 내 들으래.
2: 네. 네 셰도 장보. 다리라게 나네 잘라 기가시다. 네 켜세셔.
0: 용아. 네 가게 시키면요. 뒤송아.
1: 와지.
0: 야매 가셔셔. 야매 가도다.
1: 신경 찬송해. 얘도 많이 사 주러 제가.
2: 야, 봄디는 지민 초식이야.
1: 또셔.

0: 可这些呢，各种些当地的委员老师给咱打劝退命多，两个委员伢子这样给媒体写啥？俺给写呀，忘记要写。各种打，各个党样特批的这委员肯去救命，下面的跟田辣椒鱼，下面录制特批现在交鱼。用啊用啊用啊，啥不给你不可念嘛是呗？田所是么这些些，说好你要说清楚。对对对对对，难多讲了些，生意伢子了，都别扭，难打要嘛是。
1: 用啊，你也上不当脚。这是喂，上个些东西，米斯金大嘴做什么不当啥？可这些呢，自己也有过是吧？他们中间跟这有个渔民，上面米托冷水有过的，俺也说说，明天说对米多。我那是一百。他喝了啥酒了呗？
2: 我那是鱼呗，切。我那是鱼，我们要吃好多鱼。新月，克拉啥个秀？
3: 老婆，叫我啥个秀？
2: 阿姆拉，叫我啥个秀？现在换个同个人送多啊。
3: 어찌 캐스팔라 비게 기블레 정 레카르 카르 쳬 봐.
2: 어, 팔라 언니니 신체 쓰제 지 정제 티 던더 팔라 언니 볼로로세 차가 팔라 님도 장치 치기 대비니.
3: 장게 장치 쳬 볼로로세 차가 갈래 가면 중에
2: 정제 티 비표 신다 갈래 가면 문도.
3: 가리나.
2: 가이 쓰는 거 갑이 장 갈래 가면 중.
3: 디란 팔라게 숨두게.
2: 숨게.
3: 발라게 던도 갈 송도
2: 던도 관계 주기 한 조야디 보고서 전화제 수고 정다티야 체도 인승기
3: 워지 디리발라 비게 주디 디발라 쯔아 암라게 락다 인슬브로
2: 닌제라 아
3: 암라게 체고 체브 디와 약도게
2: 응
3: 야다 야저
2: 식도를 저거래

0: 이내 참아 랑게 체도 인다. 오늘 샤오장스 녜디 넘규기 제셔야 가부 요마시. 이내 롱지런디 시기 경을 빼지. 점주 가르셔네 팬도민도. 왜왜 야메나 다리 랑게 부구치도 고구르제 어 고안다슬럽 교즈 출로시럽다
1: 네 교즈 로시 컨제슬럽으제 그슨 남조 컨제데메 캐나게 시송어 빨라게 니동 담비네 조야게 있음다 제 차샤
0: 디 이네 기라니 도스 최제데네 용고 마르버
2: 아무로 마 저즈 가 저청어서
1: 가 저장용아 니레 추추 시소
2: 나 빨라게 데우여
1: 나 롱게 게고 성부드괴 나 롱게 게니베 아
0: 아치다 제스 제송어 녜데고 아, 노부. 되다. 먹게 셔봐, 뉴시. 어, 추주 세디. 어, 나머지 교머지. 세비는 수고야 붙여다. 약하던시. 아.
2: 저저 잡고 줘.
0: 아지 약하던다. 아, 아, 카던다.
1: 네, 다시 아팔 잼잼도 심마시.
0: 약하던.
1: 라샤 뒤에 잼잼지 같이가. 양도스네 가리 쇼시. 다장게 안에 수디 없이 샤냐면베.
2: 아자가 잼잼 저그리사.
1: 아자가 저그리스게. 다시 네 잼잼 살베.
3: 장수연, 네 랑가 레베 양연재 자가쇼 탭도 되이너
0: 쟤면 기부제지 아 아직 다 교어진다 네 차도를 봐둔다
1: 혼자 랑기 경하시오

0: 발라 투자낭 마리 아무라 차례낭가 대인 송기 발라 미겐 보다 빠시에 최근 야 카리노
1: 미겐 생이디 거브지 전다 잠만 되게 배 화초인 거지 최상 希望 巴拉了一句呗
0: 一句语 巴拉去让给 我让做破桥银子 泡沫顶街车我的送个多个 人嘛这 马赛正规个广大学的 巴拉去让给给我阿姆拉了 广大是学 饺子全部都难了
1: 巴拉给 阿姆拉广大是了解 看要弄些主意 希望 巴拉什么学习
0: 巴拉 쇼겹 巴拉 쇼겹
1: 쇼겹

0: 로영배, 시부터 뒤에. 디, 분야 사수. 그, 랑스 좀 다시 자치기. 마이스 좀 잘 나죠. 영혼의 노샤.
1: 然而从大河里面，俺学的，你让咱的什么素质？你不同样，米多，人家那做个还好做个，人家找不起菜个油，你不念的我。

0: 왜? 나한테 이니 뭐 중에? 나한테 이니 뭐 줘?
1: 큰이 뭐 줬어?
0: 맞지? 진이 나샤. 나가 하고 뭐 중에?
1: 아, 진이 나샤.
2: 나의 와도 진디도.
3: 영아.
2: 이렇게 걸어 잼지도.
3: 나한테 이는 세 쇼리.
2: 응응, 시. 맞아 봐. 쟤는 나랑 이니 뭐 줘 아.
3: 영아. 나한테 이는 줘 쇼리. 진이.
2: 쓰임 봐.
3: 나는 뭐 임비.
2: 냥배 쏘를 시도.
1: 죄송합니다. 님이 나샤.
2: 숨불어.

0: 하도 이게도 강희주 씨, 맞죠 그다. 응. 너무 늦지라. 보면 아무나 레비. 야죠. 계신 말이.
1: 라나네 쇼도로야 그리나.
2: 잔도 처니 매바 나 좀마 쳐 가리나.
1: 나 한이 저거 말다. 나 비기나 년네버 그때 이미 자기 신세지 뭐. 장매 동주제 수용한 나와 등도. 이내 장 저거 말이. 제리 장 나네 퇴자 아무나 심제게 님은 한 세제 쇼프리. 나다 시비게 라세 가세리.
2: 쟤나 올라 콘.
1: 라나다 매 신사 나 제다지 보로시스. 你, 나 로주, 용도에.
2: 아, 로메, 나는 근데 이메 랑가 싱그러브.
1: 니 마시 부시그리베. 라니에 삼시 두기. 라가 아마 카사다 주제. 그분 운에 콘트사이리시도. 장마 티주지그리, 是吧? 뒤 남야 소소마도. 신달 큐니 삼등 마리. 기대 마리베. 이네 마라 두개 요 마리. 라슈다. 뭐라 독자 두고야. 미지게 라소 좀 시고도 글래시라 요리. 잘 가수 시네. 디지게 심제 망 요리. 이내 만하게 디제시 아사마 잘 숨겹 시니. 포도 많이 하시더리.
2: 아 미게 찾아. 숨겹 치고 염두.
1: 자체 부 가수 시네. 뒤 남이야 말아 보리. 예 셰프 좀 사게 켈 더 가마리. 이내 님지 라보고 암차스나. 시네 말랑 다 대뇽 좋다 고리. 子妮, 자기가 켜내지, 로주다, 용도에. 니랑 켜내죠, 모란다 기지야 오시, 로스야 오시겠니, 지만에 란다시뒤 남주티티티 유어마리, 뒤 남야랑 부부시스 유어마리스럽죠, 용도에.
2: 이는 콩 오타부딘지, 장칼이 니그르베.
1: 디니에 시에마소, 폐지 각시그리. 이네, 나타수신데도, 라게 切了的

아지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 롤리에서 나 갑자기 경마리 롱딘 제 뒤에 있는 니들 다시 도우르베야 롱청마리 롱마시시 나와마 너스 쏘아주다 니가 갈라세요 마리 줘

0: 바바 꼭다 주제 소식민도 장결렸다.
1: 레스.
0: 어디 근데 소래.
1: 지다 두스리 옛날 뒤니니 더 지겨 그래.
2: 장 퓨칠 마데브지 약자윤 봐.
0: 오지 히얼. 나저 좀 비파 유로스. 세상 통과의 예지 린제 나래 주고 섬초. 안데 장다 보고 소화기부지게 하용 그래.
2: 총가디 랑게지 림이스 근데 실림바
0: 총가 총야 보제 합도 임니시 다요르다 나다 총변 바로지 두준 창부유 시야마도 나 능수 등급에
2: 바로 르게 요 마리 총엽도 댐스 전에 거지 머신에 랑고 마고 되는 근데 총
0: 나래 사비 다 주도 제목어 기부제 된 적이 없지 와 와지 대장 제요
2: 왜 마우 된대? 나 대체 가시가?
0: 나 장기 혹시 소수 상당군 잡디 루다 되면 말배.
2: 소란 아지래. 잠만 더 가시고래. 나다 좋아매다.
0: 미안장 루즈 영매. 그나가 삼단차. 나랑 이거 보 보신다 능시. 파미니가 장비 탑재. 가가 조종하는 창문 중성비. 등용 아래 방향 접제 대비. 다지망에 후다시오. 장대아. 간다 장다부 도마통 수이. 문도 팔린시. 장가르뇨 있는뉴. 조수능에 저. 나 비싸 죽인다.

0: 가자 성신이.
1: 아무라 기랑 빨라다 러가나니에 임베.
0: 신유에 니란직 치야유 키시 빨라다 암라 로가 체비인 라스님도 좋아겐데도
1: 빨라 암라 로가 치중 뒤민도 나 암라다 남야 카체그메
0: 로디브치 아메 란다 카체마시 체나 빨라 메도디 아메 란 유골 치고 영득에
1: 영아
0: 따져

0: 좋아기부디 겐듬드괴
1: 좋아기부에 내 좋아기부 쓰그지베 니 날씨 랑냐니 월 좋아기 애고디 땅아 우토스 좋아디디 겐듬에
0: 좋아디디 겐듬에서 갈스래 장하다 로하지기 쓰기베 다시 못잡시
1: 제자 장산바 나 로하지 양 쓰면 쇼도 여마 하리 쓴거 두게 니에 다부도 김자대 료동시라 제유 니에 산드다 부구치에도 타는 알수 이메 머신야 매차샤 좋아디 제게 고야 할세 나 장나마 영야티 또 그냥 가 용부르베 고자웨 장원의 시에는 나 가게지 리미도 김짐스 가세 김짐스 가리 이메 장가신데 이베 김짐스는
0: 每次打狼族草们，他们得受挫，人当他给没有吃的，真是吧？勇啊，提里内松，昨天这给没？啥干啊？他干这个呗？到你那把我这个对呗？人他们都是搞事的啊！干不的你了，人他有嘛事？
1: 康不得，人他有嘛事啊？干那些哪天做，人他有嘛事？让苏哥看不见做，到我那人他看都没对。巴拉姆拉，
0: 没事。你啥事的？让阿达看这些，哪点那东西没得？我那人他没有吃的。
1: 巴拉姆拉，给那你些做嘛干的？
0: 新月，蒙我啊！让给巴拉阿姆拉落花些就花生不对。
1: 嗯，生命多。
0: 不会对了，也是这么的姐姐。到我那让给新月，阿妹给她煮些春对不对？<笑>

샤샤에 랑게 샤샤사 인주니데 과로 루프샤샤 총접녀이는 마스고리 디나샤라상마 녜 마스도비 워디 샤샤사 수시 렌듀시 범위주 다시 신예비 나라닝아스네 소수들 레카리메 게시비버 녜실 유버사 랑게 범어다도시 김사샤다다 수주체비버 레마레

0: 다스 아주다 다스 아주다 유유유 다스 아주
1: 쓰러지나 아지 아지 쇠마
0: 장게 선이쇼스럽다
1: 선이쇼스 장게 말어야 카림바 쇠마 아지 용구유 용구유 체부된제 연이 쓰러지 있나 체부된제를 쏘 어제 라르도 체부된제 보고 싶다 채운지 연이 가르쳐서
2: 불송가 개
1: 도와 영화 아니 야쇼다 야쇼다 어제라 어제
0: 군이 내내 갑질 수 없지
1: 아 정배 더 얘기 말해봐

0: Samyi le dee apchi lo. Phu na zu dee apchi. Nga ra nying ne tuin thak chu chiro chi yo ri. Duk sida dee nga ra nying gyun yao chi tse gu gi.
1: Nga ra nying gyun yao chi tse gu ri. Tando chong xie xin na xie no. Pun nang da me za. Nga ra nying lo dee yung gu ri. Te ma tse. Phu le samshi le xia.
0: Kandesiyane, jiwaan ge dindze chiya di. Nga ranyi ge pula nuishu zhaya chiya chabri. Chiya zan, nye la nga ranyi gibu chiya diya wari. Nga zui kim zan di, zha xibu chiong su na. Ani puwa simbu gibu chiya, nuishu chiya bu dindze yung ma ri.
1: Kim zan zha xibu chiya gugu yu na. Yinji nga ranyi. 창부채태야오리 수신 탄해송 니에란다 초미베 세김 두민도 부디리 라니님도 쌤세 기부춘사 니에삼 흔드스다니 메티게 야사디 응구시라리 이네 레그치야다 클라사야 니니야 푸 나라니 보다 시비야 투즈 임지나 추도 실림도 케시 니니 러야부터 대바 차샤니 님도 시비야 님시 동림도 딘데스 투즈 전화단 형 아요
0: 능미님도 시비야 투즈 레러다 님도 시비야 투즈 레시라 개뇽아 넘규 약시디 미신달디 롱창마 능미 간딘 게 요시 나란소 닝니 슈손자 편주 삼시 지야디 개침시라시

0: 수신. 녜양야, 랑콘다 슈이. 녜노샤. 즈니그촌다디, 녜탁주 역체문도자. 랑다폴, 푸도충어리. 랑게슴 시켜놓자. 디주고메. 탄데니, 김자니, 카장오시라소요리. 장수역발에 무깊지 나네 퇴샤스기 전상년 수입지
1: 나저 김자니 지만에 도스카 양부제 대우르베
0: 니 덥시 당초 랑섬제 정말이 된대 덥시 니리
1: 알레 랑게 콘스다 저와 저마시 Jima do tu mi nyok zhi lan yu. Jima kukub ji cai qiu ri.

아지 유유 쇼게 안 깨마 답지 나 소샤 계시부 도우유 쇼레 조식이 아지 다라보 되수사다 발레샤 땅아 쇼레 조식이 디 아지 다라보 유유 유유 쇼세 아지 太阳行了姐 Game 是谁的？金别干辛苦的，他是不？

0: 我们来吧，让个娃子吧。俺爹妈他们些说些水没多，两个是我来着去的。
1: 顾家伟，今晚的让个丢丢松，叔叔逃出去，俺爹婆们罗永梅让叔叔丢。
0: 可惜吧，阿姐，让伊呢，伢婆婆这些却做了几百啊。
1: 咦，俺让大老阿去伊，来看了有哪年，趁着不打给去。
0: 침수배 아지 윤유 다 싱만로다 로스타시에 거주고 야 지 니가 와시아가지 못 이기고 이 다 도시아가지 산에 띵기식이지 산에 띵기식이 니가 화표도 되고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 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dro.
1: Di, shabsha ji, wadi jik tsuyadosh dago nani yandib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ino,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hao maso wala.
1: Di,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어.
3: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그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비.
5: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되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고 대외 뷰리케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되통
1: 지도카바레워게구치추추직추추추지디링안조로게바주함디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어.
3: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틱스들래. 그야 얘기란.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비.

0: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되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되통 지도 카바 레워 예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2: 야미 김베 너콩 디부 메타 너콩 카바 너추 약스 됨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마도 바소기 야메 니츠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2: 갑갸미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4: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심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외네 신토블라 큰중기무 로미시 비징 비민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심주캉기 안제수덕기 면주치도 사르도 되유진 계련방땡주영아탕 미그두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계란 믹 접지 집어탕 미 세번 미 통과 믹주 튼바 미 깜부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탕 모여라 카바탕 총칸낭 리핑 기고 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 샤람 화고 총총기 닌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5: 黄河入海流，
6: 哎，美杰，我走过。
7: 创新盘点，乡村振兴。
8: 创新盘点，乡村振兴。
9: 美杰哈，民族秀。

0: ཁྱི ཕྱད མི གསི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신가 좀 조지 디시지지 중조바 저시 당부 되면 저시 통매
1: 저시 통매
0: 어 저시 님디 저시 삼부
1: 됐어
0: 네 저시 봐 네 저시 추디 저시 제바 시지 저신가게 디지 조 이제 봐
1: 됐어 이게라 어 유고 대피디 망체게 그게 텔랴 망 도구시다
0: 但 망체라 디제 봐 저저 함은 디지
1: 함은 당란
0: 다 장시 지지 다 장시디 고민다에 디 조저라 지지 노부딜는 조 지라지 봐
1: 그란 줄함이 근진신
0: 예수님 요래
1: 아 줄함이 이바차산 다 디르바게 크브림뱅고 비리 슈샤나 고자지 非物质 문화 유산 수고 봐 但 디 근진신 예다 데르 망부 유기리
0: 다 안 근진사 진이 겔라 님츠리스 슈올
1: 아 렐레세
0: 콘드 봐
1: 아 레 겔라 두규 피나 더
0: 피자
1: 피르베
0: 응 피자 고메 다 삼초브지 신혼 배님부 피자
1: 아 레레세 나 갤란란도 근데 시아 이베 다 아주 좀 크스럭 마레 진추나로라 진추나로랴 땡기 아주 년데스도 디드완 모즈체 고르게 모즈 다 아주 관광처스
0: 요요라
1: 되게 세달로 치제 고바고바 치고이나
0: 다 룽베지 다 멍시라 다 나가뜹뜹수 상황 땡고이 담에 잡아지지 되니 다 싱기칼 노스 코르자가 조엔데다 되니 미자 디온조 남과 노스 파스 섬도 갈 노스 코르자가 조엔데다 근데 치자
1: 레세 알랑가가 안조 유고 친년라 디유나 뭐지 신예단데
0: 요리
1: 제세 김년데
0: 요리 요리
1: 요르베
0: 요리
1: 사실은 근데 아야 디세 저도 용구이 난 말에 된기 근데 저 지금 나 삼소소스
0: 아 레티지
1: 어
2: 닐리 接待
3: 닐린 接待
2: 닐린 接待
3: 닐린 接待
2: 김창 준강 가정 旅館
3: 김창 준강 가정 旅館
2: 김창 준강 가정 旅館
3: 김창 준강 가정 旅館
2: 蒙西之贵基础设施
3: 蒙西之贵基础设施
2: 蒙西之贵基础设施
3: 蒙西之贵基础设施
2: 雄蓝道路
3: 雄蓝道路
2: 雄蓝道路
3: 雄蓝 道路
2: 람준 路灯
3: 람준 路灯
2: 람준 路灯
3: 람준 路灯
2: 계급별 문민징례수샤 국가级非物质文化遗产
3: 계급별 문민징례수샤 국가级非物质文化遗产
2: 给客人别文明人列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给客人别文明人列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简政区景区简政区景区简政区景区简政区景区
3: 郡津坝传承人郡津坝传承人郡津坝传承人郡津坝传承人
0: 김사정아나르 대사다기 되니 클라스에 부르데 두즈메오네 두스동데 된 요거 같이 다 지도마마 이제 거다 이제 자가 저 이제 언제 초등잖아.
1: 응.
0: 되는 건 저 종수나 내려다 지규르게 뭐 진지 같이 가시지 봐.
1: 응.
0: 좀 종수 구지게 이제 치지지. 요거 노스테지지 나가 노스 요거 인주다가 쓰라지.
1: 아, 근데 세게.
0: 어.
1: 윤정 제일 쉽지 도와라.
0: 어, 티셔츠네 되는 저 유명하다. 순간 내 그런 통화와 털으네. 되네. 요거래 라 가브라치가.
1: 됐어, 됐어. 디네 마셰 강아딩기 소양 긴장 조간 저 민수
0: 그만 어
1: 알레세
0: 아 딩사 고디 망 채워지다 디주 사울 긴장 조간
1: 됐어
0: 응 긴장 조간 수지제다 나리 조디 미카지 인짐지 칠타는 길다 내가 좀 좀 먹어 지지 나리 지기 쇼러 용신 용본 제 야는 제 용신 제
1: 아니 게란스타도 자기다 내 거짓을 야치다 유고치네 망망 조어 봐
0: 但嗯，俺这有过几年，我那些比呢，居民的肯定是那个啷个子，俺这接待是喜欢玩那个啷个啷个。但居民这呢，但当不当都俺这呢，但反正类似就去旅行团这的，帮助接待。
1: 嗯。
0: 但你看这样子，除了对生意面临这些，那你看面临这些，像俺这边的做米扎古里吧。
1: 啊，
0: 类似。但俺这米扎的，但你嘞。 지교 경도 메가 제유메 특별히 샤 드리스라 싱라 미잔지 셰 귀샤니 일리 든 미잔은 돌리스니 나 미게 딘제다 에리지 베스오네다
1: 어 수요
0: 수요 베지다 드네다 찬제다
1: 진거정
0: 에 안줄룽 비도 아 칼라 도아 잠비다 조연제다 손튠 시지지 혼자한테 조다 주는 제지바 테네디 차소니 권다다 주주 주다 지게 딘 지교제제노 종수 상황을 대드나도로 유거리 칼라다체 데니 칼라단 차소니 데니 디 주주 뒤다 체결로 디 람람 접자
1: 모두체
0: 데니 람 차소니 지로들마 다 안노 미고 거지 거시에죠
1: 이제지와
0: 어 딱고 회수원이 이제서라 처 이제지와
2: 짐든캉 展览馆
3: 짐든캉 展览馆
2: 锦敦康展览馆 乡冲塔鼻乡村振兴乡冲塔鼻乡村振兴乡冲塔鼻乡村振兴乡冲塔鼻乡村振兴恰苏么苏油茶
3: 苏油茶恰苏么苏油茶恰苏么苏油茶聂羌青稞酒聂羌青稞酒聂羌青稞酒聂羌青稞酒撇色藏餐
2: 撇色藏餐撇色藏餐撇色藏餐永日体验永日体验永日体验永日体验撇色藏装撇色藏装
3: 撇切藏装撇切藏装果蟹锅装舞果蟹锅装舞果蟹锅装舞果蟹锅装舞
1: Small Lingue 听听列车收藏大家声音我们做几名列车能养家节用你也说给句子
4: Zavli yangzine pibe mundun. Kacho yangchabe tase pili kira.
5: Yami kimbe nangkung tibu mibta. Nangkung kakba, nangchu yangstunba. Gona, guyukur. Lopzi ngidu, lopzi jikchen jimhutuw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chingpi tangdu pibta. Chingpi tanggi tunse chingpi luni, gyekabki chingwa laki yubi. Yami natsu jushishi. 自信给凝聚力主编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能够给稍微解读不了明确给巨人能给家美国的汤能够让普通美国汤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6: 运动也没你这汤铁为人心给也没你了偏不语巨人用了学习语别学习比起了给林语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晨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住清笔汤那年地汤地年十个字路木切地亏卡住清笔汤那年面前从康如果重叠捏通去滚不浪如果路穷汤不要卡住清笔汤那年面前从康
7: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笔米汤铁为人心起明年中路苏人面前新旧康汤迎通现在娘这起明了几这级别接心起过必须赢明了大街前子明年给年团委员先突破了肯穷给委员着迷死毕竟笔米汤铁为人心起明年中路苏人面前新旧康起按这苏的给面具起的啥都对于紧铁连帮天捐个汤米土脏死木久则雨普尼动物王子娘苏解雨铁西铁让米热不热气不烫米塞不没通过米就吞不米干不说给年天雨季毕竟避免烫铁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南那边有工作就人民大街烫人民娘林南小别过年撇巴了各所修三年他是从给邻国的下人爬过从中给人长路这卡巴烈火也估计出气暗暗暗逆出这顿松也咕咕咕顿暗逆出
8: 哎跟我这个打的是呢刚把困不得个咱们点不远吧大家马个吧你哪马去吧你我点当出来见过很多的这样投入点不起谁哪去
9: 那票年赢了你我打见过很多的票呢也不行就多你我打见过很多的见过个点当了送就投入的吧
8: 我啥不得我呢现在面这个病也不多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也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清不送账刚把那这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10: 何不给我汤那就听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免去预防那当那位苏州康了皮当，我们就给这些嘞人民洗这当，伢们人当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追问，别当是今年。那娃那苏东娃当四处浪吧，那娃五只找把锁给，那娃得不灭子。那当那位苏州康了皮当，我们就给这些当，起来给浪子团嘞，人民洗这当，伢们人当做了。预防那当那位苏州康给，那娃我不当，那娃张世杰嘞给了，得留给那娃是今年。预防那当那位苏州康呢，也用给木制才不适宜。他的卡巴给子积累给小朱托呢，给给那的老人来丢了，打穷经验。
11: 预防那的老人数据看给，得当几层结果被运营。那的老人来丢看了，从卡图片里十几年的样子，过古档过数过来没过。
10: 他是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家老人，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了几几个。实际上呢，实际中介深处是去扎的几人，卡巴按照两个月估计，结果暗暗鼓鼓出。八卦四处浪过汤，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子。预防把不脏西看了撇当，俺从高了撇子，日本面包吃得当，别去能吃。把这轮中当冷水吞吧，把不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了。预防把不脏西看的，日本面包吃得当，别去能吃。预防把不脏西看的，我就给直接汤。吃了明年八百里的内地看了打穷钱。预防把不脏西看的，该用给木制全部是一遍。既然了八百里的内地游子，俺从高了撇的，路子能吃了，里面吃就当，娘们娘能吃。接下来给辣椒汤，阿桑给小许过年拍完各处去。
11: 预防八股脏水卡给这档几十米结果被拒赢，八块里给那头看了从卡图片的细节，两名男子过古档过数过来没过。
10: 阿三三年，阿是中介，尽管去两家老人，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了几几个。十几三年，十几中介深处是去扎的几人，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暗暗鼓鼓出。

0: 给爬日。可入去了这么猛火就出藏着你三个呢给爬日。忙他们了恰不心心旁呢人们是这么猛火就出藏着你说呢洗爬日。如此这么猛火就出藏着就不呢那爬日。生意去了这么猛火呢人们是看不起来就出藏着就不呢来我爬日。特日南提布出藏着就不呢松爬日。你妈南爬呢人是这么猛火就出藏着就住呢几爬日。嘎总了南爬呢人是这么猛火就出藏着就不呢来我爬日。给见了南藤就出藏着就松呢来我你爬日。错亲了南藤就出藏着就不呢来我我爬日。想了提名总他创的卡机给那么些我的死若哪母体呢给那创起了卡机给那么些我的死若哪就读就面子看给老的学艺提炼呢喷的西北菜端日色变不推到南街眼光我做汤吃住特征苦肉才没提些七星接龙给我下路塔路路丢了七针窟窿路墙塘墙下的窟窿卡在了当时困下。什么天气人工气那么像我的水彩了。
1: 今天俺做老一把主，他们的，俺那两把嘎子，吉林那路里啊，波拉莫拉里啊，昆州那俺那娘嫂，我奶奶肯定的都是打着。
2: 对，下不下去，我得去吃的是大锅那里面的。
3: 给我叔叔做完了。
2: 那是。
3: 养我叔叔做。
2: 现在两把的屁股都干。
3: 到底好我妈说话了。
2: 对，老一把主，他们俺给俺俩培养的。
3: 那是那是。
4: 韩国的那剃头了，不要洗头，
2: 对对，
4: 他我都看不见对咱们呀，羊毛修头，
2: 那是，
4: 啊，这边讲啊，那都压个差不多，去个清明了，我那能当用手里面多吧？
2: 但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呗？
4: 还得八十三七三百呢。
2: 但其他七个剃死的嘞，不愿意其他。
4: 那是那是，
5: 我韩国的那工资啷子啊？工资？那是一点点六七八十的。
2: 我到其他个七八个啷子，挺难受，那其他俩太个卑微。
6: 制度卡巴勒国也估计处处记处处处记
7: 亚米金边能红地不灭不当国拿国鱼口所给亚米尼村屯西脚步青皮糖都皮塔
8: 青皮糖里那年地糖起切了些许点点吸引啦给用起举着从大西江引平均数六九元起从康银边车银边投入代表一起囊球
7: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给个皮千万垃圾鱼别，也免拿出去洗洗。
8: 最新起研究燃料猪别免就提，苏普能苏糖，小军抗压免别脱年，过年给那空上头，我吞给冷油特朗去免求，那空给早晚给年，年年前洗头啦，免就给巨人囊，可别玫瑰啦，那空啦新片就玫瑰糖，那空了香蕉洋切玫瑰别。爹心江边过年，年年菜稀土；菜日汤屯边过年，那空了长着钱的；年不汤年菜去，那你长些钱呢？也没跟别过那我汤，故有块我烧去，那空没得我拿错，用牛茶给用途。青皮汤土皮汤，人民托青皮路面去娘林汤，人民托那东普里娘林切桥边，也没你去屯去，要不青皮汤土皮汤，运通也没你这汤，铁外人心去也没你了，偏不远。也没鉴别哪个不烫，那就修我。吃错了年吧，过那我，过有块我烧起年大了，没烧起偏有点远。他三十年，他是娘真冷，富康面康年对不十二边卡住，青皮糖葱康，卡巴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西子三年，西子松竹子块，扎的几冷，冷西都块香味起，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葱康，卡巴昂长。来我给过年，给一顿来我给，是来我来我。落开三年，落个重庆南通区，管不冷，落开六穷塘边卡住，青皮塘葱康。卡巴昂扎，来我给过松，顿俺你来我给姑姑。
9: 심심부디 가리침을래.
7: 빨라. 네 마 슈르구이다. 빨라 기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지 티브난다.
9: 마디 심심부제. 장마장경제. 데데 외세 마리.
7: 외세 마라리 빨라. 빨라 기라시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지베 심마체. 탄도 지마 장마장경이마체 지마라리아 요베 치심스도아.
9: 외세 마디 로니 슈라도 침베 레바닝부치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7: 세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10: 외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6: 누구디그 우연 행강 잠기 외세르 마르디 송캉 허가 총계를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외세르 마르디 송캉
7: 야미 김비 너콩 디부 메바타 너콩 가바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콩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너콩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8: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Gyurim yong la shibshu yuby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 angcha, lewo ye gujik,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a nyangchen lam fukang menkang ki ned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Logo chonggir nidong chu, gwenbu lam, logo lupchu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Lo yip haa chu ni do ni shu zi zhu lu ji yar sing bie pu mi du tong ti sib tu cham bu yu bie kyun tu di la kya to sim zhe nang mi gui Ti wei bu li ki gyu ji yin bie bu ri ji gao tang cui mi luk ba Gya che tang pe che kang ki gang tu kyun rung lin bu yu la Nang le nang tu tang chi la cham cha ti tu kyun chi ha jang cham bu yu Lo yip haa chu ji yar sing bie pu mi du tong Ji do kabar le wo ye gu ji chu chu ji chu chu chu ji 空气空不清去提你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谈不提下绝空得不了浪车稳当热得吹空气空不谁谁自动给嘎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浪萨不尼起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撒被切不应别起别更日擦弄给开就躺对年去归切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起别浪提尼杨行西沃汤冷提顶秀起为恐怖杰对迪行基别从浪西用尼出不错恐怖部队汤冲压给别个刚把车用尼得叫起图提出浪着银别浪着给他给给别心车米泰迪兄起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提琴了起不错提琴这么用沃汤得汤昂擦弄用为面对秀 ham chaji lo gor ya tang gup ju go go yin la gor ya khan yin gyeok chi ham chaji nyu na chaji bu gyu yin
11: ta ya cha ga ki sa
12: cha de le dur dur ju ge
11: cha ga ti si si ge ba ke yo ma re ram bu lo chin chin ni ma re han ni fa di pe chi sta da di na gi ju zhe zo ni rong chu men zhe re
12: 这张扎的跟秦明都拉这哪不也不是切意所以这门有了别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这样子瀑布当所以这门有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是猜猜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哪不帮不也不是有人
11: 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阿妈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0: 당시에 답은 나도 좋아 미리기 조금 약부진이 벌써 그동화
1: 대대 인고 중 나무 추지에 매별론 대낭 장시 답부야 나도 미리기 짐주여 제 조직이다
0: 타인하고 어 팅산 내가 가르치네 추지에 진냐 손다 쓸달라 가부치 그래 머신에 따당한 줄바라 정화 가려래
1: 허선 저와 요요고 중 어 팅산 아란수의 배주 땅에 그 짤라 망고지기 민 따당 저와요래
0: 대간 대세
1: 别 차시하나 아, 지소는 뒤에 있는 짐주 요새 앙탕고 땅거리라 롱보 카지미 작다 쓰기래
0: 작다? 어 작아라 쉬야송장 작다 와 다 떼야고 내려다가
1: 단도 어어 놈룩제 땅에 박박 빠르르르 생겼어가 뒤밍라 미카지게 취다 쓰기래
0: 하래
1: 당당신 등산 자랑부르 슈르르 슈슨 조니 박박 게임에 붙여서 록다 쓰기래
0: 하래래 다체나 어 뭐자? 뭐다 시기메로
1: 대 뭐다 시기 말다
0: 에네
1: 다이콰
0: 아네 다테야 마데 시야분도 가
1: 타양 슝예게 다 피베 동예게 다야 요르다
0: 동야에 어 게모 말로 소피 미 데오마 동고르스 군용예 어 다이네 뷰리게 데오마 자 동고 아유
1: 대신게 민도가 어 나조 뷰리게 메소 동지게 추고여 당 창소라 맨다 시그르다
0: 할래 다테야 오네 하고 메다
1: 제상 예 되게네 쓰기도가 어 풍구의 머지 람체망 로제 마시 된다 망스
0: 다웨 나라니 대거체디 나 풍구 풍구세야 된 용지인다 어
1: 풍구의 매 모두 다비야
0: 야 모두 다도야
1: 던도 땅에게 따야래
0: 땅야
1: 어 나저 셰서 땅에게 견당을 양다 쓰기르다 자라 신다라 매 빠지라 매다 쓰기르다 던도 드리케랑 그 건배 고동 따라야 될
0: 답했어 진짜 그도 도저
1: 아지 신아 근데 맞지다 추부 권자 낭다면도 아니
0: 할래미
1: 어 대명라 더다 사
0: 다이 낭코 팅사 지소 피제 친제 작더 트리더 로더 더더마도 땅원에디 아스네 개인 수차도가
1: 그래서 수준 그 대링네 마시베 간라 팅사 지소래 더나고로 지금 누가 팅사 다소니 촉도 열다
0: 아지 냐라 닝제 팅사 초아 약부진제 뛰어부채 다수제 되니 미사 쓰러지나
1: 하르사 딩사 다소니 창고 충다르다
0: 대간제제
1: 란데다 도종 왕종 자종 니종 코나즈 창마 치갸자 제베 다레미도가야니
0: 할래 다세나 코즈 모저 직부디 나라샤 어 치라드디 다신제 중메로
1: 콘즈 다신구요 말다
0: 아니
1: 콘즈 다신이 그 육주 세녀지요 아
0: 다녀제 수술 마시네 초 가려래니
1: 콘즈 다녀 어 예기 원고다 로사구디 떨규래 지거래 안탕군이벌링네 진이슈숨지 타가스레웨
0: 케니슈숨지 어 아모 야 예상바 따소년도 교부 시부리 삼중에 다치 등원에 교부된 아래르도고
1: 제자게 계란 콘스다 돈다 봉구 상사레
0: 다제나 어 달롱 아래 불러야제 따수디 깨다 이번 여기
1: 계란 따 요거 민도가 어 계란 나를 따지 누구 아니
0: 아 따매다
1: 아니 계란 나를 아지스디 따르지 예매
0: 따대양원에르다
1: 아니 계란 야르바 괜히 따양 건 제일 차지
0: 다 가르치고요 뽕 언니 참 다수인다
1: 아니 괜히 걔나 아니 걔나 봉구려봐 따봉 갑자기 해줘
0: 다다다다 처음에 얘들의 맛이 어 다시는 더 대고를 가려래
1: 열다 걔나 쓰야 아 로고를 중이 나라 따여래 계세 너도 나라 따여래 차디 나랑 걸라 따여래 계사 링도 나라 따여래 중어 땀기 나라 따여래 탕세라 말에 따여래
0: 다다다다 드셔 드셔 드셔 어 오늘 이 대고를 제디 지난 개원에 아니 봉구 봉자 제거도 할라
1: 쓰다는 계속 다 소소 봉구 이봐 신의 캐랭스가
0: 오늘 이 캐말레라는 차송하라 어 현재서

0: 계랑라 봉고 봉고스 슈베마도 만주 커경로 요르다 어 흉거 조이 바바 팔랑타 목중 제게 옆진 봉고 인체브리 어 혈랑게 봉고당 예다데 창스 겸나 야 제스데 슈당 데마지 기그르다
1: 알레 다세는 언니 리끼지 그러마
0: 레보 아니 되게 다보 마옹 차우스 교 폐게 다베 검지 록레 뉴르
2: 데링 다베 드중 차레데 겐감 다베 분도 자레지 담상 다베 게저 나모 겨 탐지 딸을 놀라 딜링 쇼 이호
3: 도세나 딸이 놀라 다시 한번 되나 롱쇼 W양 편의쇼 광량 군대표소라다 로스라는 미네 표현 메달로 로살리아 다시 했을 때 나왜 부담다 이게 가든 때 없이 겨나서 단 한번 이겨서 표현 메달로 로사비나로야 롱가 딸이 겨보다 자샤 메달 발베 제와 첨부유
4: 내가 너래 당아 초 오빠 거르그니 그 능나요. 다 포 거르그니 데 존재나요. 뭐마 뭐음 초바시 그래라. 데비 오라 미르타 루가 남루 사르치기 님은데 나발 헨지 더 그 칼리 롱르타 따르싱 젠천 야르 누르타 따르 베비 자시 몬든 시지.
3: 제라 마사 남는 게 졸로 사베 나라. 능미 텐 좀다. 간이 참디 초와 대신 기버시 용베
5: 자시 몬든 시지.

0: 내 동으로 봐지.
1: 빨아 키랑 남다 님바 색지 춥춥시다 나.
0: 색지 춥춥이네지. 다 전나 불에 뜨셔야 되는데 같이 자시와.
1: 차장 신규.
0: 차장 신규.

0: 다시 내 얘기 좀 답다.
1: 레스 러소.
0: 에이게. 어때? 와. 고.
1: 디스.
0: 다 뜨셔 티데 자게 칼아요라. 자데 강바 미치 대배수를 텐데. 다 더 피지 피지 제 제가 지는 농어.
2: 봐라. 나 다다 장자 손자. 야고 신기요 말이. 이네 봐라 키랑 찍 처음 난다. 얘 람사 신기.
0: 예. 다 전에 보라야 부제 떠야.
1: 레스.
0: 레소.

0: 다 롤레샤
1: 저리 빨라키랑기 미쳐베스다시 참나
2: 하지 미쳐베스래 맘미 단내 부라 가대 제나 미지다 아이삼 부라야 니 수이바
1: 빨라 나니 키랑 귀뉴베 락다디
2: 가대 딱딱해 부용아야 락다디 뉴이시스나가 다체도 부라 임브레레베
1: 다가라리 나니 AI기 수이베 추제기 미지시
2: 에이
1: 빨라 키랑기 퓨 키라 르살루 유부용구리 삼체 나 대단하죠
2: 아이게 내 부구디 있는 닌자 다 이나 님맛이 곳이 참으라지면 능이 라 다 전화 부 불에 쇼 다시 왜
1: 차자식이
2: 차자식이 어이제 다 전화 아니 있다
1: 레스
2: 이쯤 왜 님이 애 있는다 보보 있느니 도저 참으 쉽지면 능이
1: 빨라 나슈치 공수 충체 뭐는 아니다.
2: 아 이게 쉬어도 다르다 쉽지. 제가 지내는 게라.
1: 축상 축상 축상 축상 부 부중 아이 추. 계산 부 부중 알아 탑.
2: 아 이게 인다. 어떻게 알아 지내. 딱 축상 부 파괴 아이 추. 계산 부 파괴 알아 또.
1: 쇼바라 쇼바라 쇼바라 바라 민바 약부유. 휴중 알아 약부유.
2: 아 이게 휴중 알아 약부유 이 제스 가시다.
1: 이 책 말이. 바라 민바 好得很. 对我 휴중 好得很.
2: 부지면 쇼샤이다. 작게 작아 지내는 게.
1: 지다 인구 충발아. 나리네게 류용고
2: 진짜 류데 어타타그레 빠사싱라 자주주나 거제 빠다레 나레
1: 빠라뱀바 제시쇼 경에 아주 흐루이
2: 어이 아주 다 부티츠 자갈이 주나
1: 빠라 허뱀바 제시 이치라이 다 사이즈스 워 흐루 이거런
2: 이거런 저 첩참무 쉽지만은 다 전화 아 니에 쇼셰레 단도 불에 주 자갈이 주쇼
1: 레츠 바라
2: 흐티 빨아 지금 놔줘세 빨아 지금 커줘세
1: 이거 빨아 쇼워走 이거 빨아 쇼走你
2: 走你 에이 나쁜놈아 내야 다슬리블리 타봐가 차대공가 타봐가
1: 乱七八糟 이다堆 鸡的鸡蛋 一篮子
2: 에이 鸡的鸡蛋 我打了断 다 쇼쇼 장난나라 레몬라기 추바콘
1: 小小树林里 小兔子穿裙子
2: 에이 나쁘십지만은이
1: 小兔子穿裙子那件事情呢他那样那不喜欢那个没推荐你大夫累死罢了大姑娘没啥姑娘啥罗亚你们姑娘啥弯弯不好弯弯好丰收麦穗弯弯好丰收麦穗嘎嘎好哎呀大概你大夫但除了茶杯酒肉气冷啊一酒肉水有鱼的陪伴你有我
2: 我这喂喂你这几位大伯都在干什么了什么叫不可能先送啊罢了我落足足几个我落几三个足够月我这交过钱呢落啥不足够来死要落啥了俺几个来他就留下来 他明明却不差不习近平的 오지라 겐고라니 수유나 켜니 치면 하면 오라 단도미 쇼피에지다니 님부 시지 다가지나 다게 불가를 주 불가 야게를 주 타이네레 수수 부구란데 로마 유난다 아니야 교세 나가

0: 이길 이길 부부스가지 총부차두 미사타레치 부구스체 템버레지슴 바베 삼시 툼나다 바베 삼시 툼 탁주 툼나 다 속상 속상 속상 뭐 파괴인가 예수 계산 뭐 파괴인가 알라 툭 다 총중 총내 수입에 바베 부중 자루 초보 차베 뒤수 젠제 세레고 봐 로다르 로사고 뒤러 김지 찾아오 파괴인가의 김러 겨로 지룽 창부
1: 딱다리 네발라콜로 꼬지지슈 빨라 나 로용비
2: 따라 수입아 네 부근이 수레 송아래
1: 빨라 나 기랑 그 품 흔주이
2: 아 진짜 진짜 먹어 어찌게 부근대야 라과 배샤레 띠주유나 야 에사 베베사라 티데 니제 뉴제 후요 토라라루 와데
1: 빨라 나 야 후제 시나다 나 기랑 그 품 흔주 엄마티
2: 에 못해 때는 사무치나다 인다
1: 아찌
2: 네 샤치다 사무 자기아래데 다들 부때와 라디 임부다부
1: 빨라 네뉴베 착다디 컨테스트 가라
2: 호지 약보 쉽지 나 다 이내 불안한다다 메나고야 부 다 제나 다룰로 살아 봉아니 로사니 뭐다야 여러와
1: 여리 여리 빨라
2: 제나가 라니게 나무 그 부종생제리야 저거 취지지도 해나
1: 시시시 빨라 빨라 기랑 묘리인다
2: 요요요 라할라스와 나바테데 디시다마 동아테 내가 장아 파사 안기게 나마 부족 레이제 파메 잠동아 나마타디 오나 차라 배중아
1: 오라세야 저바라 손들게 자네가 나마 샤륜 제바가 나마 변치 양내 양두가 나마 파메 잠동아 나마타디 오나 존발라 주시에요
2: 레이제 르사 뜨시텔레
3: 디지털이라 그리스야즈 나나즈 미지트리아 거딘 체슈디 수이나
4: 다디다 나나즈 칭칭게 파미 인데 일
3: 다란리 부족이 체토 요새 료동 체토게니 지딘디 토리아 파마마도 신다 권부시라시
4: 키랑게 숨 타라리 다니리아 나나즈 퇴근 초에나 로니아 차례 처와 잡치 칭칭 파미 구장리아 데지제 코나즈 시슈 주비아기 쿠급디네레 뉴뉴레도와 내년에마 대리도 사기 고급디단 등제 만제 친친 파미니리나 가상기 제다지 퓨디 코나즈 남클레 양시 갸츠레 서베 거증이야 닝위네 토제나지 쉬는 마르벨
3: 다란리 아잔자 다능규 체조체외 론데 처리나 나나조 파메 군장리아 디에지 시시주야 고급디이나 윤윤시라지 디나 파젠딩의 동부로 포추신 원부세외 변능심 모임바라 당나즈 능규네
5: 人類也把別人國打協助主要地呢,傑斯米斯拉西,提亞中華民族主義軍人的軍人卡塔瑞提,南瑞別尊黑米切切,偏巴達坑都起就提亞,哈米托的崗位特先行馬瑞了。塔扎吉。這是的,批送錯,阿馬巴主風卡桑,帶到德瓦特巴秀,那麼連接,羅薩扎斯勒。
6: 老哈拉斯卡祖玛塔卡杜卡特那个江啊，佩美达勒勒萨沙沃格萨姆拉卡那么几个佩迪格萨乔卡古拉卡嘎卓，那么个凯沃格那么几个高沃格鲁特卡吉贝格小卓，萨乔卡古拉卡那么几个乌提埃那么达蒂沃纳，舒巴拉图哥。

0: 나서 라할라세가 주마타라 두가 됐나가 장아 뭐
1: 난리 부슬나다 그래서 또 지가 니다 사모 인수제 되제 링구치나 장노 과열에 아
0: 어찌다지 애태 말다 사모스야 팅아주 표지 주색 닝주리라 점리림베 무메링네 슈샤리 텔랑아주 루주스 가부체 거탄고
2: 타마라
0: 라할라세가 주마타라 두가 됐나가 장아 뭐 죽도 남아지게 탕도 잡으자 배가 남아지게 점주로 두고 지게 당봉원배 싸자 아다가 지게 싸도 니바가 토지게 젤루진배 숨바가 라마 부가라서 다디오나 부하나 슈지여도
3: 라수 라수 라수
0: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0: 아스가 아베세.
1: 안 길리가 나서 대신 수 초보 참나 가져다.
2: 리리리.
0: 야야. 라소.
1: 알라보다.
0: 다 같이 했어. 네 깜바 지역 조치소.
1: 라데 주어 참마 대체 나도 상 여보 참나 가져다.
0: 아무도 가지다. 다음 날 차를 인도.
2: 리리.
0: 라소.
1: 알라보다.
0: 太阳卡车说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着啊你干嘛听不见不接着接

0: 다른 자식을 나서나타 먼저 배기를 내주제 야수생부 낭내 추디 잠시 먼저 가시나 되네 세계 예제란도 표와인
1: 나 순서 먼저 중화미리 수규를 내 드다리야 균진다 송격체를

자장 댐베 스몰렌제 로사 트라지델레 트라지델레 트라지델레 트라지델레 그마 도저 작바인다 네 나저 넘버 렌제 단영보 인진 뒤게 스몰렌제라 로사게 트라지델레 주신다 인진 뒤게 스몰렌제 로사 트라지델레 도잖아 도잖아 라랴 중지 수익에 레전 난도 세제다 현재 충배 가부 시부 충라 다 남주 중기 수위 레전 나로라 나다 겐서도 라게 가르쳐대 주어벨라 그저 담레 다그래 다다로 레제게 겐베 겐서도라 페도 마송아 제장 아랑게 돼야 시에지 따보면 좋았음기 당네 드그레벨라 도잖아 도잖아 따바오게 뇨가르지체 아르바오 쫑가나라친 저규메베 산시얼 중재당라 쇼고 총가친

0: 포체나 개마 가능스 자조 잠주디 나나스 라리아 중대기 제배론이야 티그지 치송아 문내이 데모 때기 때기네 가주제메 손나 슈쳐부시제 개마 가능스 비기 닌지 자조 찾아들이야 리게 찬레 데버 피요 상메 양자 하나소 거주나로
1: 다다리 게라나발라 닌 타파니 토지치실레이 조문나바 드럼 녀석이 로라 자치노레나 나츠 미제 농설라 사첩 도체 인비 그주 달린다 첩체 콘디스고 다체 쇼와네조 사타다위 제세진남로디 강조 산더 자와스바다 여가 론데 지바 여진 지브미니 마츠제 가스 쳔보타이바레 데네 중화 리니 지미선 DW 중화메레 진디 추빈디시디 멘난제 세나쇼니 중화이리니

0: 일라 논든다 남바 서바시 카섭 쇼요바레
1: 나리 예스멜로 되나 뒤로 소소 폰조르타 제대로서 멜루시에 망다지 루시에 다기 나스 참원 그 들은 말이야 박자 섬샤 다들이 만나서 냠도 문제 루시에까지 뒤네 나서 그런다라 치체스 나도
0: 소미 가스노로

0: 말이 다체나 메디 춘여 요베 겐고 하지게 근데 숨도 직세난다
1: 로다 곡세발 다고 땅 엄마 다게 강보고 폐 토이스에서 먹으러 땅 맨디 스피주 땅 안에 전에 델리시 상사찬이 타이나 데르텔베 타티샤 파고로 거라로 지네 와다 조싱베스 먹으 쏴차 맨디 가스마로 라도 주시기도
2: 대후라체 맨디게 바다 아무는 요베 락다 양슈레스나 군이 맨디 세제 로총총주도 네 군이 지낸 제도르스나
3: 왕에 마 탐자 곱자는 곳에 쉽지 나유 맨가이 강같이 맨 자만 저 강같세 와 다 안 줬으나 간장으로 짜임이니 맨드 세븐에지 아벤 거지다 씨 쌍쌍으로 차서 아무튼 맨드지다 쩔쩔으로 녹아
0: 계세 모디 뒤주 뒤지 뒤추에서나 계란 구슬이야 편바마도 내부 자웅이네 요마리 아주 별 안에 세배 메디 아주 별이게 경관 나느야 참쉬리 다등 아주 계산 핑지 배배 토하네 인공 덥자자 종구 계세 계란 신두유나 자감되게 카바 앉아 직송 뒤주 직송 뒤주 축축 축을 열어나 계란 지상 뒤주 요마쇼
3: 오지 시드라 다팅 사치도 된라 미 가능이네 도가미 매 똑듯이 손투야 치도 자감 된듯이 대고 하지 대장한테 견고 꼭부를 하는 지금 엄마들 흥
4: 본어 왜 이날라
5: 러버라
4: 너가 무디 뒤지 뒤지 똑듯이 녀고 여배는 가네 녀고 여나
5: 어제 봐라 다 기라 배지 장안한 게지 세야리 치자보자 매드 커진의 조사서 끊어지 대모송 쇼고
4: 아지 말해 부 왜 왜지
3: 아지 다 등산 저희 나게 잘라 약보 또 람세 람세 조주게 뭐시 내 잘라 약보 매는 욕부터 저 조그를 배니 이제 라보 재는 뭐더니
4: 不能不
5: no
4: 俺没得那刀子去撞他你认不得我这话就那这个人罢了我那会儿跟起铁门松了 아지부 난 넘주 미가 지버지제 구유도도 콜어 제시 냠제 자라 사태모 숨지다 제게 꾸지
5: 빨라 빨라 다우로 돈나다 빨라
4: 근데지
5: 그시 넘주 모 연기라게 도성 안 왔어 아니 내 콩이야 저사가 매송기 이년을 기라는 쇼가
4: 된대존나 빼고 용아 뭐 연기라 지부 용으셔
5: 그래서
4: 그걸랭가 용어래
5: 알레 얘 람삼이 봐 깨가당고
4: 오지 개가 마도라 람발 미션 바가 고유세나 나르기 말이 니에 파 링가 용
5: 키라투 페낭 말이 어 니에 파 개가 용
4: 어지 도스고 아 키라
5: 분노부
4: 분노부
5: 왜
4: 不能不能赢了呀呀把白狼哭着带回来来是把那其他故意人那说说那个爸爸来好了你要长那的虚拟不哦听那种年旁边冲冲的开过了没摸眼给机会来好了妈的摸眼给个没的机会这哪得开的罢了这没的那没马的
5: 低速日不低速日不哦我认为他在那低速日不得呀光在卡在那得他们光在家偷不得吧偷嘛的前场个低速日不得来光在家出来要嘛的把那给他们个三百钱钱带在那的大个人三百钱钱哦我认为可是这样的肯定是有的其实呢 나도 나한테 계셨으나 바나 계란가 터져졌으니 그래 계지 계래를 봐 계승에 시동 나한테 계셨으나 야르린다 매매소지 싸물다 난다
4: 나도 나한테 되는 터져
5: 어?
4: 시동 나한테 되는 맞아
5: 어?
4: 시동 줄게
5: 싸물을 냈다 난다
4: 시동 얘기야
5: 싸물을 코져도
4: 시동 굴게
5: 슈점 난다
4: 나도
5: 썸도 줬어
4: 아
5: 빨라 그냥 섬뒤 좀소스기
4: 알레오
5: 레세
4: 제 부야지 야지
5: 빨라 빨라 빨라 빨라
4: 알레 뭐 계셔 에
5: 어
4: 뭐 매봐
5: 뭐 매라
4: 아제 니 가바네 제 오스기
5: 데 빨라 빨라 빨라 나고 마고 나지 공세 때문에 날 영을 마음이 실내 쇼 말해
4: 어제 등상 우마 괜히 수요를 매네 가바네 때는 용고 말해
5: 용고 말해 마다네 녜 카바나리야 응을 루자 백한스타 응을 루스 그러메
4: 오불로
5: 지
6: 他对阿姐呢？
7: 啊，他真假的？
6: 阿姐不。

0: 아세모잉고
1: 저라 고라모네 잉심 수남도라 이제 손나다 고랑게 님료다나서
0: 가든지 가든지
1: 저라 모티지에 시에단지 수녀인바 야미네 조정나니인바로
0: 다 자시비 님원던다라 이디소 롱오메바 쇼용도와라
1: 그리라 멋있다 드리리 다 이내리 드리 만주 천조기 철티부 코나스에 챙아 시에다가랑 다니기 작진기 심코 点滴
0: 许多了，大大的，他想让我去空给日军念目的了，甚至是那么多，聪明，干死那种。

0: 这是大雨落了，天界弄得大不久久，用个说。这是大雨落了，天界落里江西大不能西用个说。这是大雨落了，大大雨，伢阿姐得救几多呢？俺唐不托不说。什么啦？哦，大大啦，爹没说。看清楚，这里爹没当年的个窗子多啊。哦，伢阿姐得救几多呢？俺唐不托不说，错不就归个钱吧？哦，羡慕谁年纪个没多呢？
1: 哦，是。
0: 其他那么没错不的，哦，羡慕谁那年创的多啊？好吧，
1: 对，平时学别阿啥的，啊，哈哈，scan那说，伢爹别别叫的，scan那说，叫不学别巴拉的，scan那说，他把都丢了学别干啥的，嘿嘿，哦，都是给不给那说啊？其他个那我学当多啊？
0: 哦，对的，应的也，哦，
1: 他底下伢，给没人兄弟呀，心中其他真心别干意。
0: 给没人兄弟心中去，
1: 我还，
0: 我最起码了。哦，给么是伢的搞不到，给不出那哈胡是给那他个的。嗯，爹爹心中去的干了完的。爹心中去的要嘛的。来拉不的这心中姐姐想干了完的。来拉不的。哦，哈哈，哈哈，啥事嘞？
1: 哈哈，是那给么的呢？
0: 给么的俺妈对面那么久的多啊？
1: 呀，俺去了那妈对面去干了的。哼，
0: 还是干了呀？
1: 那是那给么的？
0: 节目的俺通州给那我的多啊，
1: 我自己在啦。嗯，既然你爱当这吃不了的，你爱去那了通州吃，看着了的。哈哈哈哈哈！看来大呀，哈哈哈！是那样节目的。节目的俺俺全国给那我的多啊。呀，但俺去那了全国给些吃看着了，他吃看着了。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这一大估计。哦，节目的爹你去那俺他看看亲戚住。看的送我的，谁他给在啦？嗯，现在俺这节目的新主持人多没多，
0: 他都去那个送他爹的新主持人地址有没有？哦，嗨。
1: 大概新竹钱不够，哦，节目生意的那三百搞不出的节目，结果嘛下，哦，你看呀，马个感到给节目做嘛，哦，没人引导给口口，哦，对了嘛，对给车轨拉上嘛，我是哪样的，
0: 哦对，
1: 同多爹妈在节目里呀，人谈给其中，节目里呀，肯定给要啊，节目里呀，可有个叫我在嘛，我需要的可，
0: 哦对，
1: 哦，
0: 新竹钱不也是一次给了，他妈哪有事了下，
1: 都得钱嘛的，
0: 啊，都要的呗，
1: 俺做军队给车位去了，哦，节目给当给给当了没几个钱，哦，节目里呀。
0: 要我要的，哦哦，
1: 节目里也是呢，米节目，哦，处理的节目，阿来说，米节目是哪的业主，哦，处理的节目肯定是给我的，呀，大家听个没多啊，哦，我那去啷个，哦，阿家第几哪个节目去给哪的，
0: 阿家第几哪个节目，
1: 哦嗨，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0: 어디나 파괴 개무사들이 다양 기량게 아자 미안하게 개무 개나다
1: 아자 미안하게 개무
0: 다디나 뾰기 개무 소리
1: 뭐네 자세스도와
0: 다양 잘하기 개무를 예수나
1: 잘하게
0: 쪼똥하게 개무 개나다
1: 쪼똥하게 개무
0: 와해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1: yeah, yeah, yeah, yeah,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1: yeah, yeah, yeah, yeah,
0: yeah,
1: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1: yeah, yeah, yeah,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1: yeah, yeah, yeah,
0: yeah,
1: yeah, yeah, yeah,
0: 어
1: 게모디 게모 게니엘 게메네 티디 게타마 쇼스
0: 아 제자 도비도
1: 아 도스테나 도
0: 도도 디체 마리
1: 도도 가로레
0: 나서 게모 게디 카디기 밀라 머지보다 코요로 머지바 양 게모 게단디 로가리
1: 어 디컨데스야
0: 비차사나
1: 어
0: 나서 고모 동자 망고 알아가보 동디 양 게모 도스키
1: 아 그랬게 하지
0: 어시 둘둘라 페토 별레 제쇼 아 어시 오조 별레 제쇼 아 달해게 쪼부제이다 도고 나라라 하게 지거이 이다
1: 게모디 이께로 뱃든 남자르샤
0: 다야 고모 잔이게 알아마부 동디 게모 도스케
1: 그래서

0: 오네 이 룩장기 티비 히소르데
1: 룩장기 티비 히소
0: 다도 저번 엄마 이나 소주지 라시 동시 거래
1: 라시 라시스 나 제절에
0: 라시 시기메베 포모 발라 제동 처비 히드레
1: 야 컨데스 동레

0: 我吃不了，米个刚多吃不提，菩萨马出位大，米多多多吃不提，那么三八那么九八大个多个提那个价格，伢的出那个那么错那个那么错那个女子个那么安逸个那么日久长把三六个啦，那啥个那么五不个那么胖嘛，那女个那么新，你们提那个那么说跑马的多个那那个破做个是啥个没，毛个啥那个猪说个是啥个没，忘记，不不，穿说个那么是啥个没，忘没。
1: 张不管那么贵，说话是啥个没张娘，哪里个那么弄，说话是啥个没你莫啥那个劲，哪那个你，谁和你干不出嘴的了呀？说明大王俺就能追。谁不嫌贵有话吃？我们不急死了呢，俺想弄死了。呀，别办了。
2: 但卡斯们敌人个些从敌人啊，高山光阴是用的，没长嘛，七八岁用个努地子的了。是是了。
3: 但俺从俺们都个些个呢，都没个些当子用的嘞。卡布卡尼人个些不，当尼人个些当子用的嘞。
2: 今天个送不打来的，但今天个当兵嘞，没就少玩，加个当兵过的些送那些，光山光阴是用的，没些关注个当的水平呐，没得他些个居住起来啦，他把都。
1: 给个个青龙的下山的，
2: 青给，下去就是。第二天，高山光也前面呐，给青色的年轻的，可怕他是个的。
1: 对呀，他大龙些金子个，没这个穷的马不塞呐，帮穷人用十年钱子的些东西用的嘞。你大哥，俺做短的个起码穷什么更是严重，穷穷的咱们那些给俺的等多。
2: 热热了，人家都，他穷的呢，青山给不有上不起的，当那些青山落水那么也不去过呀的，还讲给天真不的。
4: 我嘛点着的。
5: 阿姆拉，普罗皮斯。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
1: 유메.
2: 어.
1: 다른 쪽에 나보네. 소물아 날 초기가 리지 마.
2: 가리. 소무샤기가 리에서.
1: 어.
2: 어디 닝지도. 오늘 전에 안주 샤뉴제 소모 파기하고로 보니.
1: 아시 불안이. 심제 최고민도고 미주 낭다민도.
2: 아. 소무샤기제 가르스도 아마.
1: 소미 에.
2: 어.
1: 아자. 다르기 샤디. 나라라. 덤슐치제 야저시쿠 강바 쇠버거레 제제 케다사
2: 아 야저시기 강바 쇠버체제 에
1: 부라니 게모 마게다데 소메디제 스그도니
2: 아마 창구셰비나 나레 소모 규르고 스토모주 아마라게 똑스고다 풀로저요리스레메벤
1: 제자 부라 로리저요르르바 다가 아니 있는 소모 베도 차게 차게지게데 어제 아자 아, 폴로리 조인다. 딜레, 나지 주인도. 듀조 퀄레가 아자라는 게샤이도사. 아, 소모 휙스. 로스.
2: 소모를 해라도라.
1: 제 장그체. 오다게 다가라 삼중아. 상식 강부지게 레가시다 미구지 지규 깁타다 쳬브르바.
2: 어제 아마 타야 디데 싱메다.
1: 아니.
2: 아무라 되다. 다시 레고 나로리 미지 주바 동아
1: 어
2: 이제 규르 망고 단지 용으로 모두 나냐 저베 왕지 고바여렌
1: 하지 불안심제 마치다 미수 푸드주 이제 단지 에저서드 수차샤
2: 아마 튼주 에저 이내 동아 레고 나로그 시진을 냐 저베 왕지 아마라 부르여 마리
1: 아 다 이내 빙갸라 뿌도 온거데 오지
2: 푸딘조데레고나리아시지르주로지스워르마도
1: 참부 그제 제중 소미 라고는 니부 그제 세바 다 되게 참물어 제 차르베
2: 아지 아마 도중에 고바 지그래
1: 아니 가르제베 아니 소미 라리아 저와 되게 저지 되네래 랑게 좀되 마치야 가르제베 아
2: 엘레 아마랑 예 세바 년다 또다 소미 디리 착시 강부 지게 튼돌로 레가 차다로 안주 소모 그거 제 봐라
1: 어 가르제
2: 그래 죽어 소미야 도고 지키

0: 아니 로게주 레드 임비네 게주 거가지 그런 대령기 년동 드리지 빠르게 톱지도 아
1: 제
2: 말로 죽주 이고 시장 죽주리 숨도 발리도 가 다 공원에 게 개가 톱에서 지레 보고 내가 보다 모스 가서 만날라 보도가 만날 썸띵 가베 싶지도
1: 나랑 좀 이상 태가 지문에 신 김장 침대다 미즈 타기 용기 마레오니 신 디키 치시지 응 발라케라리 굴레 카스 시베니
3: 기도는 진네 메시 슐람딘 케니 니 센딩 추기히

1: 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们就得加过了你
0: 이게 중요해. 이네 두산 주로 용기인달.
1: 아치, 기기, 두산, 랑게 가로아치 치슈아. 주소, 어머.
0: 사부르.
1: 어.
2: 아치. 딸리기, 미쳐 쇼야를 두들래. 촉불스 하면 누가?
0: 아.
1: 촉불아.
2: 어.
1: 아치, 다시 거기서 촉불봐.
2: 딱다. 아자.
1: 라.
2: 아자라 그 총총잡을 줄임지게 마직 쏘다.
1: 라. 아.
2: 어.
1: 가신다. 신게 가는 내가 치드.
2: 어.
1: 하기 하네. 오! 오! 쓰기. 가르지도 삼직 따라 치는 인데니. 총총지를 키서 겹 깜밤에는 람삼밤바 고찰다. 아주 답지고도 저거 샷다더니나. 아니 아주 면주체 다게 칼라데 아주 면주체. 아니 총총 니르 내 니르 마데발라 찾기 좋니.
2: 사부르.
0: 어.
2: 아, 저 통다 주자. 채무소 채무소.
0: 야. 걔라 딜레 라부르 지간 거이나.
2: 알레 고안제 삼르다. 딱다. 자.
1: 라.
2: 예비다. 아지. 리우 당보.
1: 하라.
2: 키다 증바.
1: 라.
2: 어. 아자. 아자라 신경 갈이야. 신내 채. 제 대두도 봐. 총총 교지.
1: 어.
2: 샤루 차. 제 대요리. 갑자기 들어서 봐, 쇼빈이 키치게
0: 안나와와와와
2: 조용하지 총총 새끼가 지금 아자랑감 잘하다 쳐 총총가 녹 처음 부르다 말해 기회가 녹 처음 부르다
1: 라 아치게라 다디 딱다 추네 대머송라 다지 롱배 키러니 로가 너스제 뭐 또 녹 죽어다 쇼가 녹 꿈살다 천지배라
0: 수사 아니게라 아자
1: 라
2: 디 소원을 들어봐
1: 어라
2: 다 이내래 아주 마 잡듯이 봐.
1: 어.
2: 서울물에 터지 쳐보자.
1: 라.
2: 나 또 앞에 있잖아. 딱다. 아자.
1: 라.
2: 딱 아주 넘겨. 클라스 듯이 봐. 주나로 봐. 체드 착스 루샤나. 15월에. 다 유년에 찬렉스, 위진렉스, 지진렉스, 증유도 봐. 샥스 루다. 신부 열에 연말에. 오, 하이. 다그 능시. 맨렉스 시켜. 주말렉스 루다. 때문에 전부 예쁘게 교체하러 와
1: 주말렉스시라?
2: 어
1: 아 때네야 키직도 증리 있으면 도와라
2: 아차 아차
1: 라
2: 됐다 키피고 요 말해
1: 어
2: 다 같은 데 말다
1: 어나?
2: 도키나가 예쁘
1: 어머
2: 어 쓰기도 좋아래
1: 어머
2: 치와구리 이것도 좋아
1: 아지
2: 어 아차라 그 대소시켜 대소시켜
1: 아지 아지 아지 아지
2: 어 아니 아차라 우 디미셜라 요 말다
1: 어라
2: 급히 뒤에서 말레베나 올라야 삼분 찍으면 어 말다.
1: 가발.
2: 총총디. 계급 숨겨 지하고 속자 리방 당부들이 삼지 랑수르다 오르쳐오르다.
1: 아 불러.
2: 어.
1: 쟁아 너도.
2: 아 뒤도 쟁아 유디.
1: 아지 개라.
2: 어.
1: 총총 개비에 뒤도 오늘 개 천디 봐도 알아. 다 있네. 랑수르다. 진짜다. 알아 진짜 처음에 심었어.
0: 아지. 수장 개라.
2: 어.
0: 대안이지 대장이죠.
2: 아지죠? 아차!
1: 라!
2: 얘 니게 사마르베! 소용을 해 터지지! 맨날 렉스 짓다! 쥐마 렉스 시켜온다!
1: 쥐마?
2: 어!
1: 하지보!
0: 아!
1: 또 찹도!
0: 다 갤라가 시에다 뭐라게 카투장 나 삼자 먼지다!
1: 아치! 안 갤라!
2: 어!
1: 아! 기 뭐라 쏟아 증고 봐!
2: 시에다! 렉스 좋아!
1: 봐!
2: 갤라! 리프리다!
0: 로!
2: 렉스네! 자라 키키갸르달
0: 레스
2: 와
0: 키키갸
2: 아자
1: 로로
2: 아자라 총총
1: 아디 로로 보
0: 아오
1: 대수시 아 대수시
2: 대수 조스마일
0: 와
2: 오두
1: 아라세
2: 쇼프리

0: 我操！谁接受？要我操死鬼！
1: 哦，嗨，
2: 大爹你也蛮固执的，爹咋想的过？哦，嗨，爹，刘堂不爹爹是谁说？哦，嗨，大刘你把脸不大，阿仔。
3: 老个了。
0: 爹别打。
3: 老师，
0: 爹接不了嘛？可接不了。
3: 爹接不了啦。
0: 哦，
3: 爹接不了，冲冲拿了气。哦，朱瑞爹你说一。
0: 说不的是呢。
3: 哦，朱瑞爹是压岁不应啥？
0: 阿来哦，阿仔。
3: 那
0: 朱瑞忙刘弟吧。
3: 阿仔，你呢？ 嘿嘿，你切个得劲，得切个。
0: 哦，
3: 啊，这牛大去出么说？啊了，大大，
0: 朱瑞干啥的不是抽的？
3: 啊，哦，留你吧，冲冲给，就三栋不睡吧？
0: 我这，
3: 我这个了。哦，大爷的，我有那句的，大大去那点么说？谁的呢？
0: 哦，
3: 冲冲去查了查证明度，朱瑞东不可是睡吧？我现在打是新不了药，朱瑞呗。
1: 是，他老老来求你，朱刚啥不接应，朱刚啥不拿了，朱立咋咋讲应，朱立讲的嘛样，俺们当了谁的，打了朱刚啥不，送他他教育他了，
0: 送了，
1: 我讲了，我知了，
0: 谁的，
1: 朱刚当不得，不有枪是讲一个专业的，朱刚你不得，俺的俺们能对吧？操一个人，朱刚送不得。
0: 我应该穿不了个帕子去接，用不上也用了。我这老人家，错的给不给俺吃多了。大姨奶奶，俺这吃对子嘛，吃咱冲冲个谁不是抽的？
1: 啊，
0: 哦，俺朱丽吃咱冲冲个谁？俺那俺也吃错，跟这是干吧？哦，嗨，对，矛盾冲突，叫的是他。
1: 啊，
0: 大家要嘛嘞？朱丽这个吃咱了，冲冲了第一了不啦？
1: 啊，
0: 叫那个第二要嘛嘞？
3: 啊，这个地了，就那个地啊，要嘛的了，这个也是了，就那个孬了，这难过的心过的那么大。哦，是给了。哦，他爹，大大去那点么说？
0: 虚啥呢？
3: 你爹的意思呢？就要给买啥子东西东西的。
0: 阿姐，阿姐，
3: 来，
0: 你得给三毛呗，昨晚我来拖子去，免得累自己打。
3: 什么累自己？
0: 我还他个人。
3: 阿姐不？
1: 啊。
3: 吃多，
1: 他捡了个鞋的，没让他看兔子。
3: 我的这是，对不起，那是给了。
1: 哦，嗯嗯，打。啊，这就是我。发，我走。阿拉斯，胡老师，让朱丽忙我的这开车，可把主任吧。
3: 胡老师，俺朱丽的开车冲冲了第二。
1: 胡老师，冲冲让朱丽忙我的这点，我你看啥原因吧。
0: 冲冲，加热钱呢？我你东西太难听。没听明？在这，在这，我出来点，让我出来。哦，还得，流淌不得是多，流你们这个是多少？但就都比你要钱，点么的干净干净点些的。
3: 阿子，老，
0: 那你给么的嘛个钱了？给
3: 了啦。
0: 哦，
3: 啊，不是。
0: 提交了，哦，提交了，哦，啊，提交了，哦，啊，提交了，提交钱，我应该随便冲冲的，
1: 冲冲，
0: 完了，他冲冲别把客人我要来呢，
3: 不对，
0: 哦，进了，哦，你俺这他冲冲，抢不来那枪子没了，搞就不得，
1: 啊，记得，
0: 哦，嗨，对，刘松吧，冲冲给。
3: 啥子
0: 主巴适？阿仔，阿仔，对不对的？大家让他煮煮羊嘛嘞？哦，抢不喽，抢不亲。哦，叫了羊嘛吃不吃？
3: 来。
0: 哦，冲煮干啥了？多吃，干煮干了鸭子，吃不干的个麻蛋，阿仔对不对的？
3: 对了了。
0: 哦，小哥，冲煮大家让你们多，你们做个去，你不，你们都去干啥去？广大，你们都看那谁？
3: 那我连你们都捏我的，我来是，
0: 嘿，我这，
3: 那你们队里那送烟机的，看看这他就赢，烟机，说是冲冲也不错，这个送，一哈，一哈，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阿子，
1: Kela. Kela.
0: Oh.
1: Kela glonyedi. Ngepo. Nyolong. 꼴로 차수아.
0: 고쪽으로 와들다.
1: 라.
2: 김아. 야. 다대 딱딱으로 대면서.
0: 갑자기 대면서.
2: 나도 데리 대뇨. 돈다 쪼디 충충디 바르겨내 마니.
0: 충충.
2: 어.
0: 충충 주고 바르겨져. 가셔래.
2: 어때? 야, 다대 딱딱 대면서. 대대제나. 뭐요고 내수디 주유무자. 나도 망조 이치교디 이 마집 차수아. 김아 대 딱딱으로 대면서.
1: 깨라. 깨라 키랑 로녜디.
0: 어.
1: 나도 속차다미. 참부 텐데. 선나 지기만 봐라. 이제 미지 슬리 꿀이 차고 봐라.
0: 슬리 꿀이 맞선. 나 핑크네 용을.
1: 그치?
2: 핑디 겐라라가 계침 된대 여러분.
0: 계침 유디 우지. 킹맨아. 다네 메바. 다네 메나. 락다제네 메바. 락다제네 메나. 나 유보 메바. 나 유보 메나. 나디 파이즈 같이 오래네.
2: 대. 뭐?
1: 아우.
2: 됐어. 됐어.
1: 같이 서.
2: 네 차장하고 서.
1: 같이 서.
2: 겐라 딩상지도 가기. 년통 슬리 빨린도 빠르죠. 초에 쿠르디 자외 쿠르디 쪼균다 이거 믿어 줘봐 다
1: 제 작같이 대진이 주무쳐 주무쳐
2: 쏘아
1: 봐봐
2: 아
1: 샹
2: 요 왜 리고 걔네 이 말
0: 가라
1: 왜
0: 우주
1: 아 빠르게 쳐봐 락게 유배
0: 쏘아
2: 오 뭐
1: 오
2: 쿠르요 순결 가야지 가세 망설은 고고동에게 참부든지 매줘
1: 제 작같이 왜 뜨다 아자게 깨지지 쉐고 뭐 내주 강이 바디 빠르게는 가메죠 진짜 슬링군이서나 딱다디 아요 얼어
2: 과 시빠 요베 붕부디 로도 세상 생기 세스 담비디 인치 미치 세므는 냐조지 뭐
1: 아우
0: 天界死的 你怕车弹了吧? 出关庄打起我 无罪, 无罪, 这, 你 KK 还会出去打过过去

0: 다 더 나가 임박아. 아, 더 야라 시집라 수자레 우디레 미니가데. 잡어 잡어 봐.
1: 나 더 오니셰. 미소세 땡도 저 죽을. 야, 카자 삭삭삭삭. 마, 카자 삭삭삭치. 당아 더 니셰 저거 저 주네 셰 미니나.
0: 탐이다 우다가라 두지노노. 소스 정 뭐지 이러. 제거가 부장 팁지 조성고 가라우주 가자고.
1: 그랬어고.
0: 제비.
1: 니 안티랑가 디 슈크데키드네마. 고! 서가진 셰부츠브다징에 슈긴 페데젤리바 하고세.
0: 그 이제다 녀엔 키르진바가 밀고 이제다 내려다.
1: 다 겐제 카자고 마셰. 머시 코네미다. 소소카와 차르키. 너 나 메토 저디. 소 좀냐간 죽다 차바게.
0: 야래. 서스 메도 딩아 좀냐간 죽바사. 서산 메도 주시 조지 힘베 오즈 방거 어때?
1: 딱 카디지 고베.
0: 카디지 고베 나지. 칼슈 저저 카다 고 잠샤이로 쓰지 진행하니.
1: 나 카오디 되는 메서 홀켈 미니.
0: 메서 마주도 누누 안 되고네 소소 제 대니 약슈 방거 가우주 자고 있다.
1: 하지미. 나다 로가 저거 삼지.
0: 삼주.
1: 레 라부 마하고스나 너로 네 랑조 찰라 땅디 김베케스다. 네 땅디랑가 썼다. 샤카가다 뒤서 제 탁진.
0: 아니. 서자민도 랑조 맴나. 나라 랑조 맴나데. 마제 보고네 견고소라 견나데 랑조 맴제.
1: 엄마. 네 자 죽사면 가가 제서스.
0: 나의 차이 죽면 가스네 바바 제서.
2: 타야레 갸리 갸유니. 타자제디다 옆제 주도미니.
1: 부부하면 어서 나 부서 셈마죠. 나 미빅다 미에서 그렇게 미니 안들랑가 로가지
2: 로가치니라.
1: 어 아멘.
2: 예스 탔다오 야스. 나 로망 비산디 신의 투투스 가라. 오바 빨라 빨라.
0: 아
2: 키니 당부직도 그랬으래.
0: 당부직도.
2: 어
0: 당부 가로직 때네 장세 빠르죠. 때 반빈자께 저 장세 땜지 잡아 간누게.
2: 라 찬세 뎀지라
0: 어
2: 다도 아 아니 아주 카가 나와 뎀지지 캣
0: 카가 뎀지
2: 어 키니 거의 봐라 쉬고해 봐 야부 카잼도
0: 카가 뎀지지 와니
2: 아치 다 요슈슈 알레 봐라 데마 슈난다 아무라 데마 슈난다
1: 요요
2: 야 땅 아주 뎀지 고주인다 다도 아 샹제지 거야 봐
0: 샹제
2: 어 다 요슈슈 예체노 또 가다지 어 되네 야 땅 아주 뜸지 고주인다 어머 소디 딜리 수교로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지도 카바르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1: 드링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3: 겨우 수수도라
2: 나세
3: 양우 수수도
2: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 나서 말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네
4: 한국이나 티톱라 보시다도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와.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6: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0: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설라 초네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강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추구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비 균대 디라 캬토 심제낭 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로 바 갸체 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대대 견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GR 신비의 품이 뒤통 지도 카발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7: 신의 뉴강 변종 예라 뉴강 기 뉴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좀 부르 중부 신의 뉴강 변종 예라 뉴강
8: 미글라 딱제 제네 민내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수리면제 신주강탕 잉통천제 냠제기 민라지제지비 시심치고 비규인 민라 딱제제제 민내기 내퇴모연에 신토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수리면제 신주강기 안지수덕기 면주치덕 사도대유진 개린방딩주영아탕 미토장시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럽지 치바타 미 세바 메통과 믹주 튜브 미 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펜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네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9: 허브지게바탕 너주튼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당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순하리 주위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당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당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탕 나와 장시치네 게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추카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지니
10: 유파 나다 나와서 추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9: 아세산에 하스 총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 총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나 구구추

0: 정주지 응원을 해라 샤샤나 난조 준비 정주호라 근데 오메리네 슈샤 나요리 개가른 배지 장주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언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내주네 아자니 비게 따가 좌들이 개가른 배 오메리네 슈샤 고지 속바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돈이 니 디투르 아자안주 개가른 배 오메리 슈샤 기 균즈바 절라보세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2: Hello,

0: 내가 요 봐서 언제 순동할 땅 아주 고대 가니스 냐마 가르쳐 주네 니네 봐 미다 봐 저 침배 먼저 배기 야 해안 통지 임배 먼저기 안하사 야 대비숑 거야 제일에 안 가면은 미지 조고 두고 주칸나마 저 조고 봤다 주기를 안 주디다 만 제야 심도 대 제야 심 제마 심도 대 고도 개발 기제 안직 처음난 도고 안 접제 안 어디 내서 고주디 단데 간주 제야 고주디 단데 도시가 수차 차야 돼 어디 내 온
1: 我的下都给了但他的给了给都是我就能对怎么办那是总是没有我那恰下边的两那是大很的修的培根我们人类都做呀菜头通勤大家不要全部能够有感觉的话但那是过去的呀恰下边的培根米色开就挺被浸住有菜几天是吧但是他那是给不落了呀月边有追熊了米那肉但他
0: 都是口子得学罢了嘞那么就听不下去是吧那就看是几点呢但那是培根金猪给拆给都是嗯压着压着心都得着心主过的是吧那就行了那就行了俺今天说俺做亚达今天才是俺做创作才是的更多大哥的心得了给了得了给了咱们来说呢平常吧那种来还不够了嗯嗯别说是说是虫子呢得不三不几节虚咱三不几节吧够的话再说找我们多了真的在听大哥多呢
1: 是啊，是啊，是啊。那大家都俺这工作就是那，但发到做这方面，俺这写的多，别去当那，俺这都加个这些都得有。但咱这做区域工作也差点，不当的用俺的。嗯，我给了。你现在俺都去做做那，现在你是没事当。俺那个了，现在有了呗。
0: 有。
1: 那给那个都不积极当，那能办呗？是吧？这里工作不得钱。
0: 那是。嗯。

0: 토체 나온 거다 드려야 나서 주인이야 역시 최소.
1: 겸아 아자 너 아주 개거린 배우미리 내 주셔 찍 그나 주진들 제 도마 소.
0: 아 네.
1: 아주 시론 종지.
0: 시론 종지. 아 시론 종지 스네 딩원 군요유.
1: 레스.
0: 아나 딱 그나야 야 가서가 내 제발이 좋아서 또 하시도. 어
1: 겸아리 안녕 시방자 보슴줄라가 시방자 그란지요. 아 아자 랑게 파조한다.
0: 레스. 다 드셔 신의 역시 봐.
1: 종지나 데려리.
0: 레스. 너 안고 제가 진정한데 구시하러나.
1: 너
0: 드셔 나온 거. 가자 수비체. 아 생기는 이 제초.
1: 레스.
0: 아. 남생게 소시다. 단난조 편종기 릭내슈 대장다. 갸치라 띵섭 가지 말베. 단난조중기 총수 신주대야 차샤원일레 총수지나로리아 우미드네 칸가지요송도아. 땡기 산좀나 영원전나의 체미나나조 시롱기 종제디네레 파르게브린쇼브지요송기. 제나 난조 시롱리아 종제지 시가테도아. 남생께서 땅아 탄데 있는 시론 정서야 레데유 시다 뭐 틴틴체 김나데 가제면도 땡게 틴기 보슴 줄라레 세바지 피면가 도와지 구시 우승기 녜녜 콜 저와치 시
2: 로징아
0: 티게 쇼이 놀 감사
2: 레세 김나 레세
0: just delivery 라
2: just delivery
0: 한주 편중 농체 년체 내고 별게 생각 이규제 더러 쉬어야 레세인데 내임바
2: 난지 난
0: 티게 생각 대자야디 시론 정지 고리야 진짜 좋아 잡이
2: 난
0: just delivery 라
2: 진짜
0: 그냥 그리 되게
2: 난지 봐
0: 난 난주 시론 정지 쉬어야기 다 잡초 쉬어라 봐
2: 난
0: 이 중고라 디들 신나
2: 다 시론 정지 세디 잡루디 중고라 되잖니 님아 다튼 당고란 진 굉장히 큰 비급네
0: 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
2: 다 ngezi pera cha shabi ni ngezi chukji jiwa re chukji di ta tango kudung di ba kudung di gyotar shukda ka ngezi chukji di jago zang en roma chi rwe di re ta dine belir daga sibu je en wade sibu di jago zang yang ngezi de sum dung re, jini sum
0: jini sum sibu zan na kandar shim kwa len gu na
2: sibu zan ta rung shuku nao ge en dosi dung ge do yuwe chakir haji yang di juwa re ne yala yu shu se chi
0: yala yu shu
2: yala yu shu se de ta abra de ta nao kib shib ji chung che sim che ta taba di shab shen dosi ya ta jeba ya chung che ta wa to chung zang en ara de gabo chung zang namba zi tang dong le namba zi tang zang namba de ta shong dip jine de dan zhong song zang, suak xia song zang
0: xin xin
2: en mei zang, en wa de nambar di shuu mei de yan xiar zi jiwa
0: le
2: yan lai yi zi, yan xiar zi wa du zi
0: le si le si
2: wan de zi, jia zi lo
0: xu zi, dan nan zu xieba di cha xia bi na nan zu tu gyun gin yang xieba mang che gang gong gong bu dan de riba di yang man zha ri du ke ngon zhu na ye zi, yun na
2: di di rin ngon bin ba ge sop di jie mong do ki bakarbu
0: da
2: lawani ye yore kinla ga nyima kinla ga kono do ni sungi ni ye yore
0: ti
2: sobdi de de che che yo mar
0: le
2: chiron dong ze se de jong yo ne du da ga mo de che yo mar ta de er gyu de sha sha ba ni chi gi tan ja ga ge de gyu da meng chi cha ye se ji pe
0: ta de
2: chi gi ni san bi sem gyu ge chi gi re sa ra chi meng chi che ni dong de ni dong ja wo da ka be ye
0: 啊,那怕是太大男子提下一门呢,三只忙不及了,杨为美人的学校的做,男子落在那落了呀,不过给爬升给,留众前的送职姐姐,杨留在的你们送职姐姐,杨得俺的三把嘞,那不行大集团的云子其他集人生给。干嘛让你去?是吧?那是咯,俺给那个托起心,那困难做,叫我是男姐姐,我做下不得,国内过不得去办理解决了那些问题。那是咯,俺给那个立体给。那是咯,那是咯。 那是重生也有你想我那金南都是多了他谈的话起来了听个局面拿了来你这是重生也有你刚上这对位干的呀就是江门大亨几天呢我听听一切切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2: 아야 자가 기사 자들레 돌도 주고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4: 자나고 야구치 체리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스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스단은 최야 부지 링기
2: 자야 오스차사
5: 都是要做苦下了你让他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要不起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机这级别接心起过比较银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外年先托了肯穷给我找你谁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给按这苏德给面具起的三多多月经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西木久子雨普尼东瓦王子娘子借雨
6: 开始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甜不，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烫，天为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南那边给观众阿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皮巴尔各所学三年，哈是创建邻国的下浪，花火从中给人长，陆地卡巴尔，烈火给估计，初期阿阿阿尼处，即顿松，也过姑姑，对阿尼处。
7: 好几个吧，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得不面子。玉芳，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了，人民直接的，你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奶奶准备，别当事情的。那娃那所当当，四处浪吧，那娃五只找我说的，那娃得不面子。那他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在团的，人民直接的，你们领导出了。玉芳，那当哪位所去看的？那娃我不当，那娃张事情的，给了。
8: 第六个，那我是经验。玉芳，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木质产品行业。他的卡巴给不起，起来给小区团的，给那当哪位那头了打捐钱的。
7: 玉芳，那当哪位所去看的？这趟几十米过不远，那当哪位那头看了，从高头拍的十几年的样子，高高档高速过来玫瑰。他身上呢，他是装的，尽管去两只花篮，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我几只个，实际上呢，是装的，生出是去扎的几篮，卡巴按照两个月估计，给一个我姑姑处。

0: 莎莎。
1: 珊珊，海英罗永别，何子，阿姆拉，珊珊可记不记？海英，天下人来个国货店长，还苦嘛是？珊珊，你们过来，先约仓库就去，不如嘴对个。唉，巴拉出门的松，我让杜梅给阿弟买不着，我有趟的去偷药嘛是？现在可不是差事。
2: 可不是都是亲戚，别的可不得意。都是得对，珊珊了，托谁给你破灭着生计？
1: 可是，托谁给你了？嘘，该穷死给不得。阿姆拉，低头些嘛是，明个亲戚俺们就拉点活的。明个哎，好子，大大爹阿勇，没事呢，珊珊给转对嘛钱了，肯定是吃个。
2: 年前呢，地里生意难了，生怕买不起，点着虚呢。不然了，你也搞不你不明白，大概用不着那么大个事。俺们就拿个水擦算了，看这家多点确实。
1: 既然有工不要，我先来些。你家过来看送啊。
2: 啊，是，过来看把的开明度。山上就是差少钱的生意。
3: 大爷呢？年岁卡开起马拉不休。阿姨，公司来个差事呢，让俺是罗永杰马上去了对啊。我，你先说。
4: 金茂成啦，地铺东南单间，来这车库区是车站，就是的。地下。 도시 계란주 포도 남당기 철구다 비리디 체제 제시 챈지그리 학바르도 십제 조단텔 토나 쳐오르다
5: 지모천라 나서 로긴달라
0: 아 그치 지모천라 간나소
5: 괜찮라 간나소
4: 괜찮게 해미도 나 방고 나서 도스던기
0: 아 하지 나차부도스케베마도 낭다미도스체비마
5: 더더 낭다미도스라 시엔담치스이다 공로도 알피네 맹가란 텐디 낭미도 맹가 태제 따제 양호시 나무지
4: 아지 맹가 치비 메헤제주
5: 장송마드바 겐장라게 키랑디 잉세르 송민두게 섭지불다
4: 만예 소마티사 체브리 관계 소문능시 섭지민도 관계 하르송송가 체브리
5: 阿姐，他这是俺家人活，对吧？没生查住的。阿姐，看那个鱼，阿姐，全部都买那的，可里太大，养活这太大钱。咱那些年疫情都买那大买些。可里难了，可里难啊。 됐어, 첩취다. 빨라, 내 쉬바 센다. 다 광로 타오부지, 다 과차례로 우코지 뭐 쉽지. 구수래, 더나 남겄다. 파마 나 참에는, 띵아주 부족이 앞서라 마시.
4: 다 지스트리소, 랑게 셰프는 시 첩지미도, 소설해야 할지 가죠.
5: 하지, 말해 종인, 교수지. 기랑 안 쓴고도 길.
4: 랑치게 교구디 니자 근제도
5: 양의자 친수
4: 가리 양 친수에 파치 소치제 좋아 다럽죠르메 딱봐 가제제 되노 저돈 균기 얼어봐 찬스겹제 로 다럽스 죽어리
5: 不接同样要买的，妈子，他们送的，你还喝水？啊，
4: 抢救设备没呢，别的身体也受益。看
5: 那说，也没得能度的，来，明个态度。
4: 找不到。
5: 生意阿不呢？ 인제 맹갈치 딱서 양호시 나오이다.
4: 맹갈치 갈치오래. 언제 준다 매매갈. 나 등재 주말이. 나 중매.
5: 계시야매. 예수바 생우유.

0: 허지, 암라. 섬유래 대비 내 주로 다요시 탈로마 쉬르도 와. 굽딥산에 슈글레그디게 뇨르삽디제 우르 삼삼 맞추. 므이사발레람미도 와. 허지. 왜? 가르쳐서 돈이 되지.
1: 하이. 나 나 부수토 샘규기 세부산의 셰스메자 자세가 여비인 하이 장게 나 삼시 지그지
0: 스바 마시 장게 나 내주 마셰비나 삼시 그데스 요세 내주 할라소
1: 팀을 나 니다 다니 미디조 닝구치 니 수이메 싱그이베
0: 미디 판다리 마스베
1: 나 판다리 인조가 승비 미디 나랑이 모시베 마세 참여시라 허리

0: 在车里。
1: 大铁做什么东西？看他眼睛，而且尿从店内给弄脏的，外国可能没擦的。舅舅，叫人给我买个吧。上海的，我在吃过那了。那谢天阳，给他去呗，一起去。隔壁头还有一个年岁最大，也我是他舅爷。
0: 天阳，让李主任别一起点不有，他不多，年长了，他不穿起牛面。一年，李主任要去到流动车的哪样嘛事？热点，全部把个自动的进去签署吧，马上呗。
1: 让个小他嘞，我嘞。张院长也是的，听到周妹，卡山广大团大的，我
0: 卡山广大哥，马先你用对。
1: 我拿了写下去，让给俺搞不有偏心的，一年啊，让罗马的。这马上了，我来押过去，点点头生病。我现在，你要是拿了彭钱他就。
0: 阿弟，他妈晓得，你还哭死。
2: 阿姆拉，巴拉，雷斯，吃不晓得。阿姆拉，深深看这朵。
0: 查了起来，心想。卡瑞，他都让你给先丢清明的鬼。
2: 深山头子一年那咱，普渡单对明都，开明都不是过瘾。
0: 钱你用啊，咱们这穷马是，明个年大到吃吃。你让笑，让咱们那卡瑞云呢，明日先干起啊。结果独立姐姐这样马是。
3: 啊，这不是咱们那卡瑞云吗？有些不一呢，所以他就吃个瑞。
2: 他是阿姆拉，等阿婆进去买吧，都点那西。
0: 勇啊，请你休息，你还拉水哟。
3: 勇啊，
2: 罢了。
3: 啊，
2: 给几村姑村头的李主任长，这是来收银的。
3: 是的，富士银行、上海银行、银行，我是普通租头不是，他都下去。华美做不大，永康面具有限公司，这话他们色多。我那是为了点数，落下些黄了，普通三百几十块的。看到地主上么，我有穷多啊！
2: 罢了，既然叫我来听那些，老几拿了，更多是来住多啊！
3: 还有，广汉他的古地上，让了普通青木穷有住，一年让给开在起土的生皮。
2: 土地那些，没是广汉古地皮，一年年特别有个当家，从下个穷鬼跑在，牛儿当更多不吃皮。
3: 嗯，这些当是有是，钱的几嘛，肯定是有。
2: 罢了，你也想把我叔叔他被马脚公司做过上去。
3: 哦，好子，让俺孙子听这有不着。
2: 长谷县那俺孙子上面队友，落地个干来个，娘娘忙不啥，这娃做有。马赛堂的普通皮革也好做有啥，你也想把的车价位估个上不起来生意。
3: 当然，车价位估个上不起来，让退休工人不用打，各都见面吧。那片自然林呢，马上还要修嘛是，把边上的条解决。
2: 罢了，土地那是，他的年定准备把马群的给死嘛是。
4: 嗯。几个来了？
5: 几个去了？几个涨了？
4: 嗯。
5: 别的。
4: 有人给我寄些嘛送啊？
5: 去赚钱。
4: 一家还能个月？
5: 哎，第一个去你看哟。上海牛总看的给人退缩的中国买账，我穷鬼跑去。你那师兄个真没等给人录得啊，南山当然可以呢。
4: 真没当要嘛的，你个怎么想怎么的？
6: 这个谢了，你的口供那个名上面好我听说的，他们叫啥么多，真没当么的不？看他数码牌不好多。
5: 我是的上海牛总看的估计个年纪来的，到那他就是要特别要嘛的呗。
6: 这老公司你给马家国企业咋用去他个嘞？
4: 谁觉得从这店铺买咋？俺做牛肉干， 소소 도선 제거로 봐.
6: 지게 없이라. 아야, 태가 죽인다. 개비 뒤서 급디디 총이 그냥 그 여자. 댐보여 마시. 급디디 원서기 콘세디 장년 이리. 재산 중앙 의관에 내수 대미지. 마기 예능이 시주 덤브리. 시다. 개비기 대기 제외 최실의 유도 충분히. 급디디 개현로 뒤서 총이 치고지. 개비는 무기 개림은 무거라. 동주자다 십주승 뭐지. 내수 다 허라 시지. 기나수 시주 지루티. 년가 유무 돕지. 도수 지무 돕리. 재산 뒤동 다와 하시 나로. 뒤서 예비 고달라소 재산 네 주문 걸 하브리. 이 기나수 공릉 구지로 개 유거쇼.
4: 남자랍자 척돔 지심에 가니. 너니 다 와서 봐. 계시 지교 칸네. 진로 다도 올랭기 견디 땡게 나지. 팀 따라 진로 뒤서라. 다도 능 유어리. 지마 상하이다. 신전. 사진이 진로 녀도 칸라. 태가 도담 난도 가브리. 급티도 더구다 도담치야. 대외 냠을 주브리. 티테라. 키나조 톨디브나시.
5: 수자 수자. 팀수디 림신 퇴고 창으로 주유자. 제일 자동진의 치차오 말해. 이내 지게 올라. 탄데가 묘디 지겹시엘라라. 메르다니에서 채송아.
6: 지겹시엘라. 땡기니 태가 슈브디 공부만 서러나. 칸이스나가 납수포 균이 자이. 제자니에 제나. 지수 냄부수야디. 무지 참라 대단한 피게 다야 대 편도 열승비
4: 기대
6: 잘
4: 맞아
6: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0: 미상마 국급 차르리 저디 소스 국급 템지치 도멜 떼규리
1: 지급허라
0: 하이
1: 니키랑 세배가니
0: 니에랑 세배가니 제나 소질시에 가죠

0: 지게 펴라. 칭압기디 그두 제지유나. 다원아. 의구치야디 네즈라 합스베.
1: 하인. 녜란 제제 의구 고르시에 고삼추. 만조 이허 진도 토고그 맞아 치솜도 매자. 의구나 슈아기 톱담 매브체. 녜쇼레 출로샤. 제장은 주발 샤베 켄기디 페진 녜 라다치 투문도
0: 라다치 투문도 스카르송 고시 따오네 히랑게 켄기즈미 다나니베
1: 마리 마리 녜 니데 스미에 머시 쳔나 녜랑 상고 상추 근데 쳔네 녜 슈장 칭합기 쳔베 니주디 무유리 게레존 카바윤 그래 제장은 의원이 지금 제 임에 라라 물러감이 길죠. 이내
0: 기랑 갈 수 있어요.
1: 나 단동원에 견주 수입하라 우리 핑제 김부재함에 단대 김부재함에 대해 랑게 로고 제압이 있나 우리 김부재함 두 봐.
0: 기랑 쏜다. 네 로고 흔적 지우시
1: 탄도 TP 지란디 외국의 탑단 위에 공사지다 냠지체 외국나 쇼구리 외국 리브 총비나 톱부지 동괴외디 람산지려도 레리라 냠지도 외국 진의 공사디 민토 잠지레먼도 마즈 핑지 동 말이 디마체 리브 총소나 라콤엡 스테초 이내 나 탄다 모스제제 냠지토 외국 진의기 공사지 켜니 니기면도 제자녀상바 초구랑가 로구체제 공스체니 외국디나라 슈통는 삼추 창구시에나 마 공스신다게 기업상협도 예쯤듬도 이내 아탄다 공스체지게 겨교체국이 뜨다 공스지게 핑지마다바 턴도 기업상러듀 디초 니가 키베 위베레 그치리 간다 외국 제토베 주고 마 람상 위르리 랑궁 위디게 니 람상 제초 랑 아이지치다 냠지도 외국 진예 공스디 민도 염 잠르바 계신 오신 부

0: 나 디 치대 보래
1: 기란 소음 되게 내신스 도스나 녀로 제초 이내 카덴스 내어다 외고 리트 총선은 칭압게디 남산제고유
0: 인디 인디 녀 켈린초
1: 나 이지유

0: Smolingedang yingye chokchinjung cho kungamsa. Tyuki phoyur dinne lobsu satyu mimbu sewa chi. Talu hinu pholi siwa jingzhu dangne lo tyunchi tyuan khoi lo chichi. Ta lo tike rinle kangchung satyu dinne jilu kakdumne targe kongbi ki nambu sangpyo pal kyungdo chimu chong shi. Ta tiye chui lo lobsu chasha tiye chungwa gyungwa dihina chi ting sepshu shitang chuki chishu mangzu pimpu chishu jie ki kyungdo chimu chichi. Ta nganzu lasu lobchung tangpyo ngune shi na talu hinu lobchu di zuu jie lo tyunchi tyunchi chungwa shi. 接着,롭지디피게좀제게,랑중게롭수차샤铁충외교왈방부치스나마찬부치에요마시.接着,特定啊,就请啊,他是롭중당부给普普准拉丁这学姐,롭这陆剧党피게过令姐,랑중给롭수차샤铁特别中这三部的给他,推着三边표给롭수那把,给我们三个铁的。롭수니,罗杰取情喜欢了,铁为萨图피게给梦想的。他是,推着给,普优给帮不起别 陆军党部级别陆军停止西域不低，他是重给陆军党部体系，陆军总理陆军军体系松懈，同美陆军拆迁各次期望内，他借停止建堂，表现突围，变成陆军派的偏给陆军内，偏给蒙西陆军穷举得表空白座位，我们出席时。什么？你给看啥？
1: 提人安说来参加民协多，还是重给陆军党部兼普部长拉丁的学姐，还是重给陆军党部龙个团结团结人员，那么学员我俩给那两个做，是莫听见两个给那我这都提示那人呐。
2: 明天团都学别什么，人家公看啥？俺们那是陆军党部培育陆军志愿普部长来了。
1: 啷个啦？俺们给那谈到陆军，恰恰提那学姐，罗开始是读的呢。
2: 啊，大罗。 你说那什么去做了？那是，老给了。但谈谈说，陆军党部恰下边呢，即龙个团结团结人力呀，但即培育给，但即没得忙不起，天哪里呀，差龙大。啊，你新人进了，就是谈点基础道理呢的，即但即，看当科技里面忙不起，实际上超日吧嘞。但龙个团结团结人力呀，俺们说，但即陆军党部，给了南部给那些，陆军党部给那些，但即控制各地都给那当他，但即老是陆军给南部提供这些。
1: 那个来给，俺做什么？听见了呀？我这都提示那着呢。那是，啊，当俺做，那是陆军党部的我那些，那唐多记录，集中固定的中安人呢，五年前他他把龙，团结团结六三级出发了吧？啊，俺这人呢，我那些兵呢，那啊，陆续恰下地拖到九千，他把龙你说六三级出去，俺呢，第一能去南话了，当俺做陆军的。
2: 啊，今年些那苦肉、绿节苦肉，你呢绿节直接来说罢了。啊，那南山老话都不用多讲不的，但俺这人呢，没多能行。
1: 那是，你妈的，大姐，给俺看出他龙团结团结心为了什么了呗？第一个的第二个，他是老家个草一年是，给俺个陆天南大一年是，第二个肯定是去哪给俺们。啊，但我妈因不因俺做今年啊，绿节他。 啊，今年罗马村，他陆军其实差龙个，其实苦肉得不得人不人了？啊，陆康来，他天山能西，感觉太好买吧？啊，提醒他的是那，他陆军个啊，俺觉得南疆个军队培训起来个，他当初来陆陆地困难，他们说天山能西个，都把陆里南罗尼布了啊，年轻点样来说吧？啊，提醒地大只有个，他逐渐忙不起。 天上点也有了吧？我妈原本呢，她啊，给人给她啊，开点吃干部团呢，她不过了这些这边来说不定这讲价的了。提醒我们去，她陆康给吃点原本呢，来到她天上大肚皮呢，俺我妈原本呢，她桌子高点来，看出来她明显吃哇，俺这是几日了？她天上原本呢，她不过说啊，陆康进来感觉对吧？
3: 提醒他的是，俺做工个人不行，那老板能落了车烂的提前，俺也不过了，他可说的啊，七六年以内嘞，超速速的去，俺那老板给啊，他六折啊，提给了，车上退伍仓库了去啊，提前掉了。俺爹你妈他，俺做拉不出去，他老板的超市几多钱？俺爹养鱼了，出药了吧，去年去。 俺大伯给大伯忙活着，俺大伯给了咱们这，俺开始绿镇镇村的村民了，别的，天来给了也怕做旧下了，他那能大给他绿镇他也会认得他，看不透是一件认得他，听得见要么的，但老这那老了，嗯，没来吧，到我心说老久站着起不来。 개인 무슈 구두냐 루제 탕디야 딘데 만다 만다 찬나샤 디 카레 촌도 촌 딩지다 도서관 같이 야 미도바 카레레 코나 주 지금 몇도 뜻다 도서관이야 만다 쓰는 동안 야 준도 침부 쉽지 주나지 아니 책도 국게 뒌주 뒌숨네 제 책도 국게 뒌주 뒌고도 다가 쓰신랍데 루충기 로마첼 안디네 튼제 투 단달 하스 룸딩 때야 로니치 이네 룸딩 로니치니 쇼 개겐 도바다 튜튜레가 차야 되버여자 안 개겐이야 이규다지 어 단다티 룸중 당부 기습 로주 체빈발 디버루 때야 기습 되게 창물로초 개겐 엄마 교야게 고급 중제 이규스탄 남리 이규들은지 안 개겐 엄마 교브레 니마 차샹아 개겐 치슈버롤이야 로글레 토니 요마르발 수수 신 카레 블록체인 투지 강 수수 럭티다 딘데 토네 체제 알랍달야 케세 페렌데 체원의 슈구토 리문데 티자 디제셴데 겹치그르발 수주 야고 인데지 디치디다바 아니미 차잔로 로글레 토네 카르 블록체인 투지 이네 루프티 나야 이네 에게겐기 추제다 간제토리아 장제 토시라 중요르발
2: 다 단독이랑 소치 근데 러브리 게나니 교격이 기긴 나바 피지 양하는 주 루치치단 테리니 근도 컨디스 추이나
1: 다 대량은 주다 로다리세 교격이 기긴 망고지 되라 피지 아는 안주 직내 지역은 기경기 다 루치치단에 좁든 망고지는 그리 권하는 바 무슨 루전 생각해 아니 안주 루전 초배 주진 나와라 딱 기전 가리도 대신에 당외 차 가리도 돈줄로 아니 갑자기 제주나 봐. 아, 디 맞아 디싱 안주 루트 제단 토라야. 고난은 몇 삼자다. 아, 디더뷰 딱 가소래. 딱 고난주 강나 감자기 딱 안줄로 좁든나. 아니 뭐서 가려서나 랍자 디나 놓아겠다. 아, 부고 소아이 내리. 안주 기겐기다. 루트 제단 이내리 돈주 토라. 뭐서 고난은 몇 슈나체. 아니 가리 토라 슈누 좀 정구도게 디시 고나주 가리 토라 뉴버 정구도게 고나제 아니 베디 루트 피디아 토라 가수래다 고려 가장 많고 좀 받은 안주 통기 낭살이야 친아 고나 주 랍자라 친제 아니 안주 롭존 치고야 파수 가려서나다 진내 베리 이내리 디시는 주기 루트 치단게다 답시 라수발 아니 파수 가려서나 안주 파수 주비 제제 롭존 제제 야리도 아니 하나 주 보고래야 돈주 토라 가수래 주주 치고야 된제 토라 아니 가장게 편제 라나메브르 통기 섬게
4: 在这里我们可以看到 1952至1962年间 的图片索引拉萨市第一小学第一位学校董事西藏工委副书记十八军军长张国华同志给那个一切比呢给那个一切比呢
1: 롭친주고 뭐 임체 안 보고 뒤 퇴문 털이야 야게다 단디 지소리야 참배 부르지 차롱 치고 비는 아니 롭치기 치고 딘데 남에나서 유기지 롭자 지용내 시야비네래 다 준대게 롭한게 롭치 다 같이고 멘발 아니 롭자 남주로마 아 볼로라 다 가신체야 돈존이야 어 도바 강제 볼로 라속배 딘데게 아 태주 덴베 롭자 이제 구지 차리 티신야로마 가시 시야 샵도 가 돈존이야 시야 샵도 돈존라 아니야 제조 안 되 제제다 나래 두 대도 룹제다 초아디 하장게 쪼난 덴버러지 표숨 속으로 지자주기 섬길 아니 배디 보고 갈소래다 단다 보고 장게 보고 눈에 태주대 때도 잠바다 보고 갈소래다 샘낭로라 디 맵지다 간조 미겐능시기다 갈소래 샘남마지 부소라 뉴슈 첨본데 멤버 보고 장게 삼로지 뜻 가나 덴덴 안에 안데 살롱 용역이 덴데게 나와디 통도 안 간조 기겐지게 눈에 샘내래 가용고도 알아 先不过，别的那这错是来不得的，一目就得呀。那什么就得的，用的，俺做几个人三十的吃不多，而且不过，谈的老年开就得的呢，别的可大，这哪点不就过的？看这人那三十吃着呀，顶住了三十的，就养着吃不过多了。
3: 哎，你们吃香那俺做到，拉不着做白搞了一年了，吃几年了，好像个心不有了吧？吃几年，哎，你这。
2: 这地不脱了呢，这肉脱了呢，谈到难道不会吃进人的素质来要么的？俺谈到没胸呢，没干练素不进的，刚刚拿起去，听到吃下面呢，苦不养不起来，当然要了吧了。俺老顿都心中靠的个刚刚落米，落米这么个，俺不会全国的吃脏，第一脏，俺的好像要起来吃生的死。他去各式对别落看他，退过仓位之前，配送草被落钱，这哪点被落天草节仓么呢？ 龙武顿住了还有什么事？黄伯谁是谁？别准切不来穿西西。 听爱中心别录制一千个人，他在初步参谋录制周局会谈，录制开局电报，您的专栏用我接地盘儿，俺去别个老师七三年七三都做新员了，超过穷穷去参谋论不样，七两年七两数做新员。但俺谈得都是咱们党员的，俺哩俺做跟着了不嘞？陆琼谈不是的，俺做没场面，但是啊，这损失了呀，这个要是了，俺哩电脑老吃下边呢，啊，陆在提档机，难不听这个呀？明朝二是卡的云南。
1: 但俺做那么久，陆在提对咱们党员呢，俺给人给卡熟了是那，他别的过了，彻底的推上去过了罢了。俺给人给别的过了，卡卡没吧？可多哪个有钱？那不给来对？俺哩卡熟了，彻底没完，马上就结果有完，说钱都多了。啊，俺们原来嘞，对，退役陆战七年级的，原来嘞，对哒，退役送这些的，但陆战动作没些过日子能扎起这的，原来退役当动作了，怕说陆战结果也忙不多了，对，讲了，很多年过的，完全的陆战七当动作做科室采用的，俺们女把还讲给全部去调用的了，这下了提醒哒，提上原来嘞，俺做给人给写点，但路面人家的这个点呢，俺们提上给罗曼尼开始做的，但我妈的，人家参谋了别的活了。老师说说，卡说的，这米丢了，他提了几钱？哦，我也偷不起，他提这个什么的，学钱不学不多了，我嘛的，门闸不会动作。俺这人丢，俺那俺做给人给过的呢，做不用咱们几钱，俺那退休忙钱，老妈这些，俺那老妈工作上怕出些就对，老妈什么难话嘞？我到六间地呢，俺硬是学偷别拿话出去，俺那提醒老妈几个朋友，好处不如些对，老妈先别动作嘞，什么拿什么学出去的，俺爹的去爹去，俺那。陆建的查查说，我这就查清白，那我这就多。
2: 当然说，他罗伊呢，培训为军队当年，让我顶住对我考呗，这些给你们解释啦，推动听这些的，他可能心硬难做，但是陆琼谈不赢你嘞，让我顶住顶西城的呀，他是别给他们送，看了看什么，俺所以呢，俺所以谈点头那些的呢，那么是老好多给我代表，陆水天了呀，军队学清不重要的，他谈的的，我就是也杀不起了呀，这边呢，毛我没推最难了，俺说陆琼。谈不上嘛，谁当俺做培养给老师课了，就谁不听这句培养出来了，俺给哪个说话肯定得行呢？
1: 啊，哒，俺两个呢，下面呢嘞，哒，俺做别那陆军谈过的，因不因嘞，我妈因那哒，的马路落着大个来要买的了，俺那的呢，姐姐，当俺做陆军送了。아니 얘라 루크 숨차대요. 다 담당한 줄로서 중국의 루중 당부지 제티네 장수 남기 루중 당부의 야라지 디네 안주 말로게 럽졌다가 디치디 루크 숨을 두두 잠바다 진내 견주 기겐기 본가 대래다 하장기 두슈 첨부 좀 해나 딱다 대 말바 디 인도 잠바다 안주 기겐이네 래다 창모로 가려서 그래다 소수 레네 대라다 배드 고르 리기 부기 나래레 마온루 데나 로만남 창모로 가려 데디 탕단다 아니 루데 소야 디나 아니 존나 덴병 안에 차롱 용예 아니 마온베 로데나 안 좋다 로스 차샤 나로 쇼겐기 게라렌데레 창모로 고수 세단다 안 차와 남도 용예게 민두 쇼일
2: 어제나 게란데세 다치 파서 총기 루중 탕부 롱어 듄주 듄시 신기 피게니 俺村培养的老鼠，也从街巴蛋给培养着喂。俺村怎么些人啦？陆琼七八忙别不对俺家去帮不起干事。每个清早出门出几趟，给俺那边点送，推着培养几个碗去，扛重沙堆，超过轻重仓嘛，赶着对边。

0: 정주지 응원을 하셔서는 난조 준비 정주고랑 근데 오미리네 주셔 나요리 개가른 배지 난조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원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내서는 아자니 비게 따가 줘야들이 개가른 배 오미리네 주자 고제 속봐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도니 니 디투르 아자한주 개가른 배 오미리 주자 주샤기 균제 봐 절라버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2: Hello, 침배 문제베기 야 팬통지 임배 문제기 안하사 야 대비숑가 야 테레 안 카멜라미 조고 두고 튀카나마 저 조고 봤다 주기를 안 주디다 만 제심 두데 제심 제마심 두데 고득게 막히지 안 직첨난 두고 안 첩제 안 어디네 손 고주디 단데 간주 제야리아 고주디 단데 도시가 수차 차야 돼 어디네 온 준비 어디 차도 겠나
1: 다한테 게라게 두스고 주는 데서 봐다 난저 정신병원에 차샤비는 량난저 딱한테 쉬우러 폐경의미리네도 저야 체트 통신다 갑교 체부는 그 유자르도와 단난저 고조대야 차샤비는 더 폐경 믹스 케주 템베 짐주 요 체지지
2: 봐
1: 다시 다 단난저 게블로리아 요베 뉴주슝 라미나 로 다한 두스쿡스 대슈 바라레 넘주 템 하실 치스 와 다초 강스 시대네 단난저 폐경 짐주기 차긴도 저
2: Yar,
1: 그래서

0: 토체 나온 거다 드리 안 나서 주인이야 역시 청소
1: 겸아 아자 너가 아주 개거린 뱅우미리 내 주자 찍 그나 주진 뒤에 도면서
0: 아 네
1: 아주 시론 종지
0: 시론 종지 아 시론 종지 스네 딩원 근요유
1: 레스 레스
0: 아나 딱 그나야 야 가서가 내 제발이 좋아서 또 하스도
1: 어 겸아리 안녕 시방자 보슴줄라가 시방자 그란지요 아 아자 랑게 파조한다
0: 레스 레스 다 드자 신의 야오셔 봐
1: 종지나 데데어리
0: 레스 레스 너 안고 제가 진정한데 구샤로나
1: 너
0: 드자 나오고 가자 수비세 아 생기는 이 제초
1: 레스 레스
0: 아 남생게 소시다 단난조 편종기 릭네슈 대상바 갸치라 띵섭 가지 말베 단난조 준기 총수 신규 대야 차샤원이래 총수 지나 로리야 우미 드네 칸가 지요스도아 땡기 산좀나 영원 좀 나의 체미 난난조 시롱기 종지 리네레 파르 게브린 쇼브죠 송기 제나 난조 시롱리야 종지 지스가 태도 아 남생께서 땅아 탄데 있는 시론 정서야 레데유 시다 뭐 틴틴체 김나데 가제면도 땡게 틴기 보슴 줄라레 세바스 핀뱅아 도와지 구시 우승기 녜녜 콜 저와치시
2: 로징아
0: 티게 쇼이 놀 감사
2: 레세 레세 김라 레세
0: just delivery
2: 这是 delay。
0: 杭州彭江农村年轻人工培养参加一个在托儿学校里参加的人吧。
2: 那是那是。
0: 那天参加点家的西荣庄最高了呀，政治学校嘉宾。
2: 那是那是。
0: 老老这是 delay 不啦？
2: 那是。
0: 你两个立刻来听个，是吧？
2: 那是。
0: 但那组西荣庄最学校的，他下不出学校了吧？
2: 那我呢？
0: 你中国来的，你这是哪？
2: 他西荣庄最是的，下不出的中国来的讲呢，你嘛他听当过人，真是工作肯定够呢。
0: 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
2: 다 ngezi pera cha shabi ni ngezi chukji jiwa re chukji di ta tango kudung di ba kudung di jyotar shukda ka ngezi chukji di jago zang en roma chi lwe di re ta dine belir daga sibu je en wade sibu di jago zang yang ngezi de sum dung re, jini sum
0: jini sum sibu zang na kandar shim kwa len gu na
2: sibu zang da rong shuku nao ge en dosi dung ge do yuwe chakir haji
0: lese lo
2: yang di juwa re ne yala yu shu se chi
0: yala yu shu
2: yala yu shu se de ta abra de ta nao kib shib ji chung che sim che ta toba di shab shen dosi ya dra jebi ya chung che ta wa to chung zang en ara de gabo chung zang namba zi tang dong le namba zi tang zang namba de ta shong dip jine de dan zhong song zang, suak xia song zang
0: xin xin
2: en me zang, en wa de nam da di shu me de yan xiar zi jiwa
0: le me la yi
2: xin, yan xiar zi wa tu si
0: le si le si
2: wa de zi, jia zi
0: xu zi, dan nan zu xie ba di cha xia bi na nan zu tu gyun gin yang xie ba mang xie gang gu ngon bu dan de riba di yang man zha ri tu ke ngon zhu na ye zi, yun na
2: di di rin ngon bin ba ge sop di jie man do ki Bakarbu,
0: bakarbu.
2: Ya, you are this. Can I get my new Janaka from the old Sungin? Yeah, you are this. So, did you get your money? She don't know this. I didn't join you now. Do that about the J. Yomar. But they argue that Sasha and Chigi, then Jagger, and they do that. Munch's child is a friend.
0: Ah, listen,
2: Chigi, and some you go to be a Sarachi. Munch's children and drawing it to me out of a cabby.
0: 啊，那怕是太大男子天下一门呢，三只忙不起的，连外面人呢，学校都做，男子老艰难了的呀。不过给百姓给刘总钱的送这钱钱，人刘姐的人给送这钱钱，人第二的三把嘞，那不行，大几头呢，军资钱大几，人什么给？
2: 干嘛的？
0: 是吧？那行了，俺给那个托起先。

0: 링크 당가죠. 이 단기 링크 당가죠. 다리 주지 좋은가? 세지 나가 좀 봐. 로중기 딛죠. 산용 잠파, 실지 용 잠파, 마지 용 잠나고 주리 다 쇼버지 용 잠수. 모체 당 신도 망 잠추고. 샤당 차샤 공아 야시소 원 잠추고. 오모 당 세미지 주지 신도 소 님다 추고. 추 망 잠추. 동시 나오 당 차다 용 잠추고.
1: 로중기 사자 주니에 대단 좋아. 이럴
2: 永古语提林中马主公语音出去点了康阳桑
3: 巴拉达阿姆拉尼的地摊了托拿七八的鬼体动起俺去普拿尼的先把托年破单乐语工作日来给鬼鬼进去俺去你的心鬼尼的地摊起错日单了大鬼卡托鬼的感受
4: 儿子我们的卡的切不着过龙去不着
3: 巴拉达阿姆拉的军军还在也不拿下俺唐伯当时
5: 跟我这个大的事呢刚把困吧大哥
6: 唐伯点不远吧大连马个吧我那马去吧你我点当初还见过很多的这样投入点不起死人哪去
7: 大票年人呢？林国大见个韩国的票呢，也不是几多。林国大见个韩国的，见过个跌当了，送脚投个多啊。
8: 也没见面，能红的不面不当。国拿国有块儿，所以也没你去团结，要不青皮糖都偏糖。
9: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给个皮千万拉给右边，最新给凝聚力周边，明确的，我推给冷脚特不冷给过年，明确能红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难，可别没过别糖，能红拉下去几没过别讨呢，也难上头。
10: 三年，他是杨成朗富康面康起，绝对不是别开支青皮糖，那年跌糖的呢？
7: 林国大建给韩国的官员吃了七百银呢，点不见，能免了省政建设公民多。宁杰，那年刚不点名，自己俺你们都干了一上。他人赢那年，林国大建给韩国的官员，全部也和几个人的。林国大建给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不赢呢，困难你省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省不用不多啊。

0: 참도 추니 바도 차시 대롱 리주탕 더초 개몽 위주제 랑롱 토규 믹세 사감 측주기 내티루 루주 피숨 척배 사제진 내타 참도와 정주 감당 뒤케시 신지미 척배 심세 소와탕 심세 티다 총기르키 총미탕 제종히 망조체 루주도 추루 참도 누구의 링디 지루 윤종 빌기 치당총 나가모 디게 민남 쯔준좀사 초시 족바 사만족이 초와기기 퇴긴 교화탕 조니 탱기차 총기의 피겐 유부침부탕 팅럽젠키 남바 참도의 초강사를 통주 웬디 나오의 공지타 론데 추균추 메바 규름미 댕기차 지그탕 야르가 쯔춘존베 퇴수 미남기 응아시 정춘캄 체멸추니 다오의 맹몬베 유연종 수규 담가치 쯔춘존사르 냠종체디 냠종티리 사네티게 미남기 조나르 지기교락 체구티리 베사르 링크스기 다자 퇴진기 예수주 림시 간이 초보 좀니 링크 동화 루규테야 탈수식도 교류 탈로로 숨수서투레레베 근조기 참도 총기를 땡진 총토 링크 녀종 치기 광기 퓨리기 수준 심세를 내려 균어서부터 가신유베 칼 정보로 샘자 큐브 셰프 주베 콩기 링크티 네트 게자 유베 냠송 지유도 교류 티지 근처의 처모 저마 링크 동안 용어시 티지니 콩기 깨가를 임바타 콩기 다된기 깨가를 티 근처의 링가 동규 저와치기 처음에 깨가라 믹세기 도나치니 저마송치 근처의 람세 마치탕 다르기 깨가르카라 깨치치 없이 수규문치 표수객탕 표수객호소 정유기 심세 딤주 야바태야 근처의 처음을 제비 락다 약수수 교류 웬디 세티다 소외 규림나 녀자 하장 차부 유시 교전자 차비 근속 면에 세나 퇴지 이제 퇴지기 수준치 제거직 당면 차와 표수직기 교찰 미리기 제주 침부 대유 잠바탕 추루와 마르탕 쇼제니 폐수직소제기 교체조이 치주인의 때나 저와 부자 매배 사자타 나우의 소단실송 시기유 냠도 지겹지 믹세키 소단주엽타 레블레수지 폐수기기 시투뷰 대체 기기 시티 림세 겸리 토르동아니 룽더야지 퇴이 대체 겐세 대체 부르샤니 고고체규 테넨 조바 춘베 싱데티 겐겹기유 턴주 까짱쇼 깨기 강통 lūp jī yu. Shok gāng nē wā tu shūrwa tāng dūn nē. Rū chū chī wē pē sū kīk xī nē chūb yu shī. Kīk tī gā chī wē sā tū tō, kāng rī shik tāng nī sū mā chī. Gār chāng kī shō nī, rī cī rī lō kō mā chāk bē kāng sō chī shī. Wē sē rī chīm chīng tū chō. Rīm chī kī kī cī mū nī, gyōl mī kī rō tāng chā wā rī. Lōn dē rī mūn tū. Nīng chī wē dzē yēn kī shīng chē tā. Kāng rī tō kī cī tū chā wē mē tō tā wī yīn shī. Shī kār pē wō, tē wē chāk tāng tē wā tāng. Rēng chūng kām chē mū, sā shī tī rī nāng wē. Kya nombe nang jin chun. Pe su jik tang zha war. Pe su jia hua la yang, mi xe ki zhok sim tang, ru chu yu. Be zhe ding du lung ni, dup sim be cak zha nu qian na, cha jik bu lu ge yu btang. Te da ni, jia hua ki sa zha zho yi. Te ne, ping lung ni jia hua ki chua qir dong wa tang. Tētīng yākji tāng, cākṣa līplē tāng, kātōn zhā mīngkī cē lūk jīyū. Rūchū chēwē rūtāng lūk bātāng tū. Nū chē nāng kā chīshīm rēng shū sū tū. Gēgār kī tū mō ngē sū ngō tsūk jīyū.
1: Nā yē tsāng rā wu kōndō.
0: Tadi ansar chebe simse sui cho to to jit. Gar zang je dar jo ne mun du chun bar che. Ge gar ki tadi ching ge yin be ngue ne. Chok dong le bo ba tang lu yi qin bie zun dang chu fu. Hong sim zha kui bu cang mar nian nian qie bu tang. Chua bu chua mo ru xim xie ri ri yab ki dam yu tang cun dui ngu zhu qie. Ga bui di chue du. Cang me xim xie di chua nyong qi. Pian zui dam yu lian wa tang min dui shu xin qi. Mixe ki nimu dir. Simse ni ziwa chaksa kyuyu. Linka ni sakun ki kechu yuebe zumdu ki yu yin la. Tatin ki giga la mixe ki ngozar shikya nun yuebshin.

0: 콩기 세티 주도 순냠 되바 주류 여고왈 투급 주니 네트 리바더비 뇽와식 지유 미숭리에 적다 메비 나우이 징내라 항상바다 대규기 샴라 대진배양기 제디 앙사르 제베 불루긴 전부수에 되모 무수 고축기 없이 잠발리 추치외 지심 응음 슈수투 카칸젤라 서시닝주드 말레 미세기 오메치심투 뇽체로라 초기 학바르치유 심세창말 추초의 진내기 등규유업타 유과츠 가주응아 표수 천텐서도 냠린치 초와다시 표기 서도 진내라 세도 응아르위 띵섭치 조나 퇴비 주수 되모 주디와타 샴라 공세터지 야부체 규기 제자 용의 친견 디체 배양키 심뉴 예구 듄기 역시 탈로 로숨 수업계 레베 황타오 서두네가 체네 로니슈 데시 타자 페스 수준 강기 마치 치모와 인배응원에 콩기 미남 항상 괴배 미리 냠지기 심세 망보 십수 체유 티링기 공세 역수 냠티 송켄 황차오 임부시 황차오 이조바 치린 쳔베 사자 티가르 깨자 유베 표세 마진이 토눕기 칼라소 게야 콩 임부시 코니기 레그 카세 겹유부탕 유연조로 제구소유 토눕기 공세 개체슈디 인베응원이 역수기 빠바토부타 특구유베 칼 샤뉴뉴이 하자님베 조안드유니 덴츠치웨 랭게 까지제시이 냠뉴 휴숨섭베 황철 정니기 수텁시규 콩기유리 찬예겸나 소각베 심세티 소토바 신기유 김주께베 메나줄하 느체나롱네 꾀와나 추세지기 제수 탕소토부탕 탕테니 역수기 전된베 멍시이 대체 역수디 탕티나 주디유부탕 메차부당위 역수 님부차용기유 황超이 튜미메도 쭉쭉동화타 추수시 제수 역수신의 추유시 대체 술배냐망원의 술배응어마르니기 도가야도 동화타 핑잠룽니 메차부당니 그지 뉴스인비 역수터도 루급타 쿠아마부티 역수 용수 동유 냠부유베칼 시엘라추는 조아신비 역수 냠마티 신의 수요차를 유역시 대당 투수 치리 추비 기격 조세수주 도나 침부치기 사시십 시둠니 뉴치 탕나 루기유타 Tene, pe dwe nang du chuluk de, zi ya hu gyab chi. Chushib jam si ca tangbu che gyu. Tar, zi gyab e chushib kebun ki chi chung yu ni gyu gyi yu ta. Garma sung song chi, pe ri yar dwen ne, cha di che be tang na lu gyu yu si. Chuk chung zang chi, 랑바축주기 삭시보도디 그스이유없이 표제조화탕 삭시루주 교체규매인루 약도 침부유없이 맨날탕두치외 탕야 공세기 개체슈시이 자샷수유부탕 시비카 Dissirma. Tishin Yarza Kumpucheni, Ludop Sochi. Tumi Mila Motu Barota. Chozu Nizam Tichi. Suchu Dembe, Tangshi Gursi. Serigi Nijuda. Judian Tang Nibu, Jigla Chitu Jenny. Choa Hajanki, Shibu Yoshi.Member Rubata Lowe Nabarja Tirinchi Gongse Sine Trupsi Dijin Beyangi Nilinta Dishewo Dumchu Shurwe Pursu Simseki Simchu Tokbe Segi Tangashi Yogua Sama Mixeki Pursa Yamlin Chu Shuni Puri Rinegi Mixing Water Yamsu Yongshi Yu.전부소루이친바중화통듀대체인배양키티링키공세니심세코나민발숙매배대삼식되니사호면더웨링내베레체바세불시기루주체웨심세타제와성면베레체티슈기미창말제가웨텐자르상부식샤엽시龙的耳心地突上谈肚子他这根据林间呢越过我积极逆地都用你肚子积累起电竞全被进驻你不心色杀出切息我去提不压心心女与狗心色所玩被存起第前被压你人年纪破年七夕见面你的十几千几路车子七夕约不到看着心色所心图朋友去心色出啊乱点出军车度马娘空别东西约不到每场面心难去这边高位跌断了求而且约不是군기칸야쇼르네야르키차저리참도웨서신디이토디베타최신치초마타유마사드베체제니정중감체메능지시히된티지메유우편종리제나참도심세기조안시에바젠비슈두이
1: 리크다마저지지지지나가서롱둥기기전찬용장파시즌용장와진용장난구주리당쇼고지농창주모제당신도망정추구샤당차샤공아야시소원상추구오모당세미지신지신도소님다추구추망정추구동진나오당창당용장추구
2: 롱둥기사자주니내당이초와쇠불
3: 记记着吗？俺最不过的真英杰了。然而，刚来说是，俺最我咱们从大肯定是牛的啊。
4: 俺最随军给阿妹我们所用气度，阿妹我们虽然偏不忙不要的，阿妹我们的七八七可为人穷十里银，阿妹我们能图七八七路路可为出去越菜的地域，就那些留不独领钱的我钱，特懂阿妹我们七八人过留不起了当头的月，七八乌兰国那趟马去吧，先来所讲安过气度。特东七对下家不养七的马的，阿妹我妹孙呢？七不在家，阿妹女朋友拉出七不养偏不远。阿妹农民在镇塘，什么时候在镇碰一样，七不着当头。

0: 그래도 기분 좋아. 아지, 순아 로용배. 순아, 잘 통화하쇼.
1: 예, 아자 기지 씨.
2: 순아 로용배.
3: 로용배. 장가 씻어.
1: 야, 아자 라. 녀터 씻어.
3: 아자 내게 씻지 씨 입에.
1: 야, 세베다. 정지 티게. 니가 왜 나 쳐라시 봐. 키시 디콘로 초이비 타와다 켄치샤.
3: 미스이네. 남주 뭐 유베 튀치어리. 내 등토는 다시 시켜 줘 봐. 안전 나한테 조용하지. 장가 쓸도 샤네 당 줘 봐.
1: 저 사오지게가 제가 윤디. 내내 내가 주어 쓰삼죠.

0: 나 칼라레 신분도
1: 랑게 바베시 마뉴시 샤샤 사두시다 정말이 나네 랑 소모도 부여 말이
0: 빨라 니에 디 광에
2: 빨라 니에 탕시고 예 랭가 친구와
0: 빨라 티샤키랑 토싱 좀 해보자
1: 메스키 숨도소 시미 아도능시 큐즈시리 신자 가수 체네 기하는 요 말이
0: 초드네 키랑게가 니구 메프티소 신자 마시 숨고이버 니자 빨라 키랑 티소나야 가리나
1: 니에랄 시에호 신다 키메 권대라 초원자 넘지시마도 말 시그리
0: 아스파라 키라니 티디 무슨 형도고이
1: 미세아디 지딘디 가로 마랑아 요브리 시두 라쿠동 바주 큐리 니신달 저와 경매라 시헤미도 제디 마다 콘텔라게 메스지 함처체 대비 둘고 대비 양다다 이동원외 등등 미슨고외 등규된소 마주 집에 제러 제마 미덴즈 남다니에 보덴즈 코둥 말이
0: 빠라키라로 윤진아니 여러분
1: 디정 말이 사브덴즈 마르 마르치 수규덴즈 니르시 냠주 거리
0: 니법난 다 그러버
1: 니법에
0: 가르키지 치료 재는 공도
1: 함유 접준게
0: 쟤는 바라키랑게 속부지 쟤를 함유 중게 님범난 다리 디제 나는 지마미 따야 용구리라 쟤는 같이 더 숨이 열라 쓰이마시
1: 디 양원에 텁시시리샤
0: 니 쟤는 잘 오시고 니 빨리다 지수 저주체 나 성부 마치는 배우 접지바 찌르치리
1: 디제라고 야미도 니 양아스니 삼당사 디리랑게 나 최후도 좀 열어치리 밥에 좀 달어 랑 티슈 채무호 랑 디레 수술해야 하고 싶다 죽어리
0: 니 빨라
2: 빨라 Let's.
1: 야, 세소 씨.
2: 탕지수아.
1: 전종.
2: 로.
1: 승인 시작해. 마 자동화입니다.
2: 따다리. 수지 사보시 카메라 손쇼.
1: 님 같이 줘야 라무죠. 마 데스티 도수시킵쇼아.
2: 네세.
1: 신다르데노 마 홈르스도. 파가데노 깁슈르샤. 사가 차상 통지. 가르쳐드려보다 스상상시도.
2: 네세.
0: 갸두게. 마젠트 도루 스토스루 달루.
3: 디 갸바지죠. 나 낭소시가 루인다 주죠.
0: 알레고다. 되다.
3: 나 낭소시가 마치미나 다리게 공수 비게 고대어 주죠.
0: 마 되다. 라 님은 가 샥수시기디. 내가 제도가 낭소시가 주인스. 아딘 그룹이
3: 아딘바
0: 가시 아딘바스 스스스고 삼당시 자 음식다 니에 두구세 여러비
3: 삼속바 윤지분 남조어리 니에 배수 마시는 유무하시바
0: 니에 다기에 건수 내역시 니에랑 양자직시여 자 음식다
3: 시 지저 랑문에 빨라 자자 조토와 디제 시에유나 저라 슝세베 익제단제 나스네 내가 라사유 있다. 아, 저죠.
0: 예, 초구입니다. 미미츠나 돈다치 샤다다 주바 가라시다 하지. 게티 스미니르자. 라이언이 하시지.
3: 저죠. 네, 초구입니다. 나 레네 돈제. 함체부이.
0: 레네 돈.
3: 어.
0: 삼나오지 다비.
3: 삼다비. 네 레네 돈이 네 쉐치사. 됐다.
0: 경아 수시베 익제마 타블레 시라게 쳇제어리 빠라게 키베이노 알베 사브지 디티엘라 라얀 야사메오 제동
3: 이네 빠라게 윤세부 덤지도 나 다르게 공스다 덴수시기 마담네 케미도 주죠 뭔보다 결을 잡스네 나 되비유 타날 한번 람교시스네 디바
0: 나도 유카가 대가 제베마도 기직시에는 항상 해 등재시기
3: 주죠 Chasha sa tu chia jirang puksamli, lam chibia di nye puksamyi, di tia langar hanyi jikbarita. Nye bet jo rang gyab chosigyu, shangay nga gyab chosigyu marbe.
0: Nye gyab chosigyu mes lep chungay. Lehenay tonya di tunda chenpuji, su su samlay hoche tang hujibu. Rang suri labda chiji, kalay thakda hapshigyu. Rangay bala da, acha, dandu ngachi, ngazo sanma dani, su su ngono mo gosh gori. Rangay unay samda chan nye gyab chosigyu.
3: Chen nye kye lenku, sam tonsu na lehenay tongyi. 이내 작게 같이 하려고 그 된다디 빨라게 맞게 비치고다.
0: 전디 녀랑 섭쟁이요. 양 사람아 톰치 디지제. 라운에 삼토나 녀 까매요.
3: 전가 죽인다 하시죠. 저 죽인다.
0: 알고다.
3: 드리야 뒤에다 쳐 좀 도와.
4: 세클리다
5: 조린스리라 니아수나르 롭세비 지르단체나 낭다스 용메 돌데브나 젤라 뒤돌밥투비 니아하고스 하고스 마탄 레그유 또스지네 기란시아바피고
0: 张小姐，隔壁去了，开始从上过下头，广大可怕了就。明天咱们过去，中午要再多嘛？
5: 咱们过去。
0: 哦，这边的政治人物讨债去。对，瞧上过了不？龙的眼睛对了，恰恰不担心些事。张小姐，你叫他团大些雨。这边的政治。
5: 上次说呢，你有装给财务公司创业七十吨子鱼，点点呢，有所创创嘞，捐几个，叫他们先来俺来塞不进去。嗯，这张三十钱的塞不进，可留点来拿他们多，从来多干事。说那让我呢，穷塞穷啊，你让给中国的塞不穷啊，从来多干，可把嘞，你亏死了是呗？让他干嘛嘞？你要多少钱？
0: 有少，叫有少，干脆我这，叫他也吃毛。
5: 啊，这点让萝卜吃有些。
0: 有少有少，耶。
5: 这小姐，
0: 三姐的妈妈哈，比较古代一点，比较多做夜不差事呢，叫她带下去啊。哦，
5: 来，我的，我的，对的，躺到你们这里去买吧，用到他那不清晰，让我过过大买吧。
0: 你叫他过过等着呗，我对不起。先睡了，准准讲给，到了以后别吃不着，看来今天吃不透不多啊。很多预备。 哎呀，你刚才说，就让伢进门的，我得来个媳妇。
5: 行啊。

0: 조선아, 대다. 매도 봉바디 인게 칭아 나네 키웁니다. 디메는 총가 규모지 다 캠도. 디 집이너 다르게 집에 차차 사드 공사 잡으요리.
1: 포효가 가시 지금 공사에 차트 시스템 때 소재 가시고 그래.
0: 어디 밀어 순수 됨사.
2: 살아 쇼자 예도아. 야, 대셔시.
3: 대셔. 야. 대셔시. 님도샤. 님도샤. 님도샤. 아지지지게. 저. 뭐 쉬다 꾸지. 상게. 상게 뭐 쉬다. 상게. 안 되거든 봐. 저.
2: 이나. 지, 니, 숨. 예!

0: Nyebdo da pema tobi ina, nge kongke sikyeb jo.
1: Tengze dige kirang lo kane ra chung?
0: Nge tenbi yi.
1: Ale, che no, kongke bche ten yu giri.
0: Nga kongke bche ra na, shang le, kongke bche tengi zwa.
1: Kongzo dige, cha cha sa doi chini shunu inba kirang ge kinga yu giri.
0: A.
1: Kese kongzo ka nge che me no, kongrang zui bobi in samya ge tengze dienzo. Pamsung guyuk maji.
0: Simen jik lo, boba yin samya kar yore.
1: Wong diki nang zupak kye baji.
2: Gikshu jik lo sumchu song ri. Nipchi dungye zong tuur da. Cong saya di wong dusi kyo ri.
3: Nga zudine dungye shpin. 송가신다네 뉴게스 핑그리 상면 진짜 송 얘기 되는 디고이 얇게 근처에서 다 그래
2: 이스벤 좀리 차가 요 말이베
3: 그치 보면서 와 단대 돕서 기업에까지
1: 근데 슈교 나나 주대 뉴웨 총기 세야기 송도 체육 공사 주여 주별
3: 요리 이네 뺏어
1: 뺏으라 쟨 하바뷰메 킹그 윤어
3: 그런 게 순한 원킹 그이베
1: 롭스 킹그 유
3: 팅원팅에 총소 태소
1: 从不及个狂气不及的女侠，六百五多嘴上，啥子都叫他下死，从来脱干了本事。阿雷，钱你去哪？孙大爷，俺就叫死你，俺的规定，书记俺他不应，明日取消解释员。阿雷，钱你去哪？大哥们寻几十遍了。
3: 你也去，瞧我上我这里快些嘞。俺看过一股子山，没过马不着呢，叫个叫个总监，最后俺当不随不的。
1: 没事，钱都送了。他爹那边顶点儿狗粮，俺做公司的就爱去旅游嘛是。一年啊，老板给你吃几个，从这啥子薪水体也蛮涨，团建参加做不来，拦住狗子的要嘛是。没事呢，送那工资确实的，可是不便宜，嫌弃忙过度。
3: 你好个说，既然多谢那收银，没事，既然打算那，你们来接头要嘛的，一年既然送到了点了，我那送那吃了能给。
1: 若不一年吃下，年是完了，既然给送那了，老不是跟着。吃下三顿七顿，心说结果给，永远有买的送啊。
3: 干嘛得出？既然给送那了，没送也可以呢。
1: 别急，他等俺通的有几买些。

0: 스남, 다 예수시켰다. 다 이는 안개 사오지 담배 더 부추입니다.
1: 갈래 흥도.
0: 쟤는 안 찌진다. 얘 난 로제 빨아 시라시스.
1: 형아. 더더더더하고
2: 레세
1: 장자 바지 가지가
2: 번이도 좀 바비 땅아 로저 깨다 레스 기랑 시도 주저 주저랑 로디게 날 로버 타지에 라마 중에
1: 고야면도
2: 저랑 로버 사비스 토는 소소 샘도 우리 삼시 이어 봐 예 저랑 가산 로인딩에 겹이 여기였던가?
1: 소소 능담해 봐.
2: 띵인거총. 나를 안 가도 띵이유. 님은 지를 두둥아. 딱다 띵이유다. 넘기 주가 갸서는 깊샹제 띵이지. 닌다 님은 쉬는마도 로용민도. 이내 겁지 방송 가는 대제 랑가를 대야 되기. 배진 쪼란 정거유스리.
1: 소소는 니 정수리 싸청부시 자리. 은이 봉배님 시세 로망 무시비. 샬론 업장기 싸자 가사갈로 두묘유. 나한테 대충이야. 소소가 그딩이. 다들 소소게도 갈래 개중도임도. 자당 털 샤제. 냐냐 야구지 나로데도.
2: 예 소소를 다다 채우. 저랑 게 나다 다시다. 근저도.
1: 영화. 내랑 다다 채우. 녀라 상대 스체이.
2: 저랑 녀가 준지 봐.
1: 나 저디 루제 부 뷰니 하시.
2: 개 영화 저 가서 된 년 타서 봐.
1: 영화 시. 대 자당 갈래 다 정말다. 머신에 장 보모 주주지 칠로 주도. 네 바도 소소 저리. 님 가셔야 되죠. 팔로시.
2: 등기랑 따다 제우 쓰기도 고. 당연 팔로 교수기. 격주 셰도. 머신에 안 향파 요매.
1: 쟤는 같이 가요 봐.
2: 폭등은 교치 가요 미. 엄지러 친지지게 안아. 소소 폭섬 유배시고 인지 전리 제우 쓰기.
1: 르케야 매외 엄지들이 흔해 요 그래. 보고 보고 하고 가다지. 교수시 세자스나 내 좀 같이 세우.
2: 얘 더 달라 기간 러저 게스 마튼 더 다와 지도.
3: 巴拉罗皮皮。哦，罗永皮。巴拉，
4: 别想那么些成事情下，你心结特别是对的。
3: 哦，要求。

0: ཅེས ཐང ཨབ སྲ ཆེབ སམ རེ ཁྱར ཉེར ཀུལུ མ ནམ ཆེ ཅེས སམ ཅུ ཡང ཧུ སེན དང ཡང ཨུ ནེ ལུང ཆེ ག ཆེ ལེང ནེ ཐོན བི ནེ ཨ ནེ ཁྱར ཁ ཅེ ནང ཁ
1: དེ ཅེ མ རེ ཅེ ཤུ ཅུང དུ ནེ ཁ ར ཉེ བ ཅེ ཐ ཡེ ཅེ ཅ ར ཁྱོན ཅེ མ རེ ནེ ལུ གུམ ཅེ ཤེན ཏེ ཏེ ཉེ ཁ རེ ཡིན ཡ ཧམ ཅེ ཅུ ནེ ཡུང མ རེ
0: པ ལ ཏེ ཀུལུ མ ནན དང Miss, Lily Jie, since you can't see.
1: Malung Lame.
0: Jie, Gulung Shang Yoma Da. Manzibala Gulung Kun Shing Mashi. Yine Yigidi, Kiran Kunin Yina Jonga Sunda, Niparang Jasacho.
1: Sunak Ni Hanadu.
0: Can you see Tiba?
1: Dikhe Shimurbe.
2: Tadi leh sahri, kalau ni bukila.
3: Ha kau sah. Hai kang sah, kau lagi buat ni ini. Cuma jangan zaga zaga.
2: Jo.
3: Ha kau sah. Hai kang sah.
2: Kang sah.
3: Ayo mi di jomli.
2: Kang sah.
3: Kang sah. Cuma jangan zaga zaga.
4: Kamu. Hai jo jomli kang sah. Kang sah.
3: Kang sah. Cuma jangan zaga zaga. Ayo mi di jomli. Ayo
2: mi di jomli bukila.
5: Jo jomli yo be.
2: Yo mi dah. Kang sah.
3: Jo. 你这留在镇上，你也是假，这啥名都不会背啊！
6: 俺奶奶就是不依，俺们俩给开送门的喂。
7: 家长，我呢大学念没背啊？
8: 俺真读那学过面试去。
7: 别急了。
6: 呀，
8: 阿姐，阿姐了。手机熄了，等多来大姐们送来。上春大下雨，上小区做主吧，第五日进学，来的状态怎么的？过足年夜。
7: 手机熄了，俺俩不是来煮牛面吧？你也行个是呗？
8: 让开心过去，女儿。
7: 俺就点这雪白，给俺弟做，开不起来药嘞。工资白吃了，能就另外干了，天气晒焦嘞。让家队预备水果，马上全清满嘞。
6: 给俺给送把人给伊，冷水将伢的天气水热，打最小门着。
7: 打最小的。
6: Les。
7: 来个也不吃了呢，可把那些药买嘞，是吧？冷水能药了吧？
6: 热。
7: 再注意呗。
8: 是，让来有气息，气息。
6: Les。
7: 现在啦。呀呀呀呀。
6: 阿姐。
7: 阿姐有，阿爹有，
8: 给俺等多点没呗？可怕着嘞。
7: 别说，谁说话别？
8: 对的，巧话别。你等我们这边。呀，让点我呢，给不许多啊。一年时间了，大把点点呢，牛不没多哎。下面呢，种大子的那书记，那些种。
7: 我，卡着我嘞。村主种。村主哎，村主现在卡着我嘞。 용범사 도마리
8: 마탈레 왕모로 부중글라 나소알레 핑그르바 용보 토르당 토르다
7: 다 도스데니 깁슈샤 무이 망고사제 가르쳐오래 간다 담아디 장암으라도 니모 저제디 유마르베
8: 티제이네 딱바르시 데데는 요아요
7: 네 예가 부스지로 터치하나 쇼아이 예가 그의 식용 다가라오는기 나라디 흘러제 니마라쥬 장암으라도 바라세데는 딱다르샤 기랑우네 알롭스균이이너 나나니 쇼시균도 Kiraal tab suna, nga kiraang sunba nyan chow.
8: Gablo me. Tudian la shumun duwe.
7: Desha. Gosho simje ge to masu du nabay taji. Mi gecha ma she du simne yubay taji. Tudian la simne jibu yor da.
8: Simne? Zun ga simne yor su du.
9: Azi. Mare, tudian la. Tudian la. Kiraang gosho nang dam duwa.
10: Shuzi shu la ge tugu nang ba tujian na shu yi. Shu shu la.
11: 今天给我弟那米仓嘛，土镇那就修的，养鸡肉可吃不嘛的，吃点卤猪肉不嘛的，俺最少拿了，今天给喝点茶肉能过来，是吧？听这话土点了，俺做地瓜那送拿了，地瓜那土锅些拿起过来，
10: 土锅吃不还用过来，
11: 那，
10: 今天给卤猪肉过来，卤猪肉点这，上了炸嘛着当，你们看就接点了，可还用过来了，送拿了下下呢，原在原来了，将过是茶叶，一年。
8: 俄罗斯去，人家去哪里没多，得看热闹。熊小白一直当下的嘞。对，土店了，去那个送吧，熊小白一直当嘛当地，送那叔叔对吧？对过了吧？是吧了？俺做亲戚个，妈嘞，俺亲戚个，咱们家开酒店呢。
9: 람디 잠지르바 진짜 마르벨
10: 소나 하르삼네 삼버리 이네 케라 디구기 수지 안 타고 지금 왜네 소나로 로스 균제 중셰베 이때 당가 침부 이너 네 케랑 그지 마제 부슈초
9: 되나 디오 케랑게 네 그디 삼마 삼네 좀 말이 디 미지기 폭삼리 나저 진짜 채우러 봐 케랑게 켄세리 배차샤는 가 뷰돌 가비 소나 뷰돌 가비 요 말이 이네 소나 고연에 샤나 뷰도 심부켜는 요 말이 네 중셰베 이때 동안 쓰기 되나 디 토대나
10: 다 죽으니
6: 这是这样子让东西马主意听见没杨姐了马主意听见没书记徐了当俺老师给你们呗书记徐了杨姐了生意出去走吧别个有呀马接皮了来马主意的来书记徐了可以陪我用啊领导的领导的来这都用啊张杨姐对当上一带当上卡多
11: 냄두기 아, 고바도도 최고래나 조금씩도
7: 녀지강녀
11: 나서딘 녀이는 담인데
7: 주무서딜 녀 나 녀지강녀는 야구 여름에
11: 나서딘 녀야 가부유
7: 산 녀지강녀씨 나 쇼칸 거 디난 얘기
11: 저랑 거 딘저체는 나 죽으려 마삼시 나 녀셔시 되냐제 삐지 마셔 간당한 놈주다 녀체야 쌤다 제차 이네 게 셉셰이 단등 안위 매자 쫘랑데 대규리 칸레 지시디 녀 야바 지슈
7: 벌써 사세죠
11: 지만 안 넘다 녀 차제 라린 손 녀 더블 김 붙여 야 쫘랑 거 봐줘 아
7: 나 거 아니 녀시 띵아 저 류제 부 빈냐 아 손자 고모 동바 가스카 주주리 장고 야 붙여 겹라
11: 천도스 이다 안 민도 거 좋아치라
7: 生意人花主意吧，
11: 若不才个主意，
7: 来啥若不一杯，
11: 月。

0: 이모 누구예?
1: 님부터. 이네. 얘들도 컨트롤 센터 내 당가 유성기.
0: 랑문에 누구도 와.
1: 김은 얘 정치계 자당하는 답 거뇨. 오늘 한번 같이 유스리샤. 센터 내 당기.
0: 알레. 제대로 저거디 정부에 배달해. 고급 중수는 나 토스시다.
1: 봐라. 노블링급 유배. 근데 한번 그 바차 버려라.
0: 공격으로 가나래. 잡힌 식으로. 예리한 정부에.
1: 나
0: 정상화 중인다. 需要 봐라. 나 저거 뒤 밀어. 어머니, 저거 다 사라.

0: 다시 랑갱아 케크 드슬링 봐 제브르베아
1: 니초니가 조업체니 내가 투쇼마 집시죠
0: 계세 마저너 컨디싱이 봐 랑카치즈 유메 예 세브싱 유 니메호로 레하조야디 마하딘야르바 오네체노 라레르디 야호치 시스미도 엄지레르디 체주주 시험해봐 디미 소르투비 레르다 라뉴시 따라 하무처 먹어라 하무소 관리 좀 호
1: 팔라 말리 근데 동비
0: 좀해 같이 라로고 치르치 죽도와 레그네 도약 니시기 있듯이
1: 기랑게 그랬스키죠 수수
0: 이 개심으로 배 라뉴시 맞으니 니슈다 고로메베 삼을 때도 자는 거 그리 니에 가기지 도움에 받으죠
1: Lekne tuenya, nyangasne simta jeca. Nga amchi chenda sammintu. Kanda menka gosu yubdaga, nga ni uurish kaayungi. Yine, namkhalam sokwa ledu. Nga ni gaso jeje, dea gortu humindu. Bala, kiran kar gungu yume, nye sepsingi. Yine nga re sowa susu ye yuri. Mahungbe lo nishuta sumju nal. Dovmebe sowa jendu me la, chendu mebe lek chikme. Checa nga lekne tuengi.
0: 라게 하시유
2: 봐라 니네가 맨날 참이면 니는 좀 재수다
0: 말로 중두 남칼 한번 속봐 참지 중차상 접약이 랭겐드르 그리 마타사리 Nima sumtsa chab. Nima jila chuzi juzi chab kuri. Naga chi naa liha tsangma. Rang aja chugo lak diin kuri. Nga da rang aja ge. Dindri chiya kare. Nye nyangbe dunghe denzo. Rang ge ma nyang choga simgi. Rang laur chi mok chogju. Suri lubri la lo nga sdaan ya di. Rang zu lo yong je. Hamu chab ya chi durbe.
1: Yine bala. Nga ma shine suri lubri la chogdu me. Mune chen nye juze sengar toko yubi. Kirangi usu taji chini, nga kia lasa tiji, chile gyurju me na Tari nesu dinde yung mahri
0: Zhexi, lamu chabi adi Nye suo ta kye me Amji chi adi Rangi leri Rangi tu denda Ge yi gori yongi sisi ri Bala kar nye je 달 함 척 마지 장게 식구 짐지 미마 맹가기 무시 엄지 시오지 전다디 도스테이 케빈다
1: 남 시드메 알 함 척이
0: 방주게
2: 지시 다가가 되다
1: 녀셈 나 삼티 셰비 너면 섬기 Nga kira nangshin, lamay yunzibchida, lamay yahushchakur samgi. Da wana nye nohribe, kira lamay chabchon namewa, nga chabma chob kariyina. Tarige yunzibchay chon namewa, nye yunzibchay ma chob kariyala.
0: Hamu chabya chod, lehne chon kwa yugule.

0: 분이 나네. 지금 어디로 쳐서 분위기가 강르친도 갑시 강르친했지 간단님지 네 고라니를 삼다부디 하고 그래.
1: 喂，所有人讲过一遍。
2: 喂，阿布，阿是哪样点没？你哪样点去接啊？
1: 有啊。
3: 阿布，用过鱼多，用过鱼。
1: 没啦，你吃了去。今天我们休息。
3: 是不是去啊？
1: 这是，
4: 过来开始。哦，爹都。
5: 人还失踪？
3: 是不是去啊？这是。
5: 年轻。

0: 다 지샤 호날 루슈
1: 레스 알레고다 루슈 키베 몰라 차라면은 나 주인
0: 알레고다 나 레스 린슈 당고
1: 레스 자연이 갇혔어.
2: 뭐로 밖에 심해.
1: 뭐로 없어 갔으래. 계속 세우지 마시는 나 힘도 와.
2: 이 몰라. 기란 공에 쓰시. 네 기란 쓰시오.
0: 요요. 这是 난총두 먹에 수배 추라가 쉬인보. 야, 저스트다. 근데도
2: 몰라가 세우듯 싶으시도
0: 야 순아 장례 초시도다 교무지도
1: 교무지도 충도요 초하드레시야 몰라 지난 휴식
0: 요
1: 안녕하세요 지난 휴식
0: 这是
2: 로
0: 충도 그도 조금 순에 这是 이게 숨고의 쓰기시
1: 충도 내 막다 잡죠래
0: 这是 이게 란다 춘종을 냐시 你们今年这些了，超过你来没多，让给所这个是这边的，说说嘛些吧，超过你，让的全做了伢算。
1: 等到年年岁了，看那个他妈出个事，当了那队，说听一不语。
0: 是是，弟弟，看嘴巴了，他们说不起去，差不多那个天。 춘존이 콘조 칼라스와 치 기라니 날 샤브다
2: 몰라 디디군네지나 아님도 치야리 이내니에 섭사 마십제 발랑문베 발라자 코군노 샤제 아님도 치마쇼 문네체노 문베바티 라미도
0: 급디디 니키니 진조디니 나르냐 디디 지게

0: ཁྱི ཕྱི ཕྱི ཕྱི ཕྱི ཕྱི
1: ཕྱི ཕྱི
0: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1: ཕྱི ཕྱི ཕྱི ཕྱི
0: 있어. 얘 보는 왜?
1: 개미도 낭답이도.
0: 야, 네 부부도 안고.
1: 장예 칠 때에 주어. 된다. 가게 지러 할 의미도.
0: 문에 채나. 된다 망부치라. 장예 근도 채스.
1: 근도 채야 가려 봐. 정명아, 큰게서 어떻게 할 때도 마주로 쇼 지금이 괜찮소 제대고 요리 간다 간수 유배시고 침기에게 괜찮편 최조매 원대 건도 챕사 그지 뒤고 일래지 로디게 나라 나 뺏다 카세부터 차샤 계지지 天蒙古县古边。

0: 스남.
1: 아.
0: 장카라 하야나다가 이다. 니치러시.
1: 아자라 클라스음베.
0: 어. 잔이르서시.
1: 아자 화정이 봐.
0: 잔이르서시.
2: 뭐야? 뭐다 뒤스 뒤스 뒤스 뒤스 뒤스 뒤스 뭐야? 모두 시리 야구도 대단 신다진다. 뭐야 나가라 나가라 야구 싫어 돼요. 뭐야? 나 소대야. 내 소대야. 뭐야 야구 싫어 샀어.

0: 야효. 아지, 니야 마요스 러비. 사디부도 갈래 가라윈도.
1: 장게 딘제 세고 삼초. 다와 딘제 세비나. 포나오초.
0: 나타면도 어제. 니마 내가 좀 조급라. 제 정문나 죽을로 제 세블렌 차가.
1: 나진님 차서도 면주 쇼고 삼네 차카오 요시 이 자리에게 님 쇼치에 가라 디베스 나마 담지 샤비나 지만네도 수수도 우통 그다
0: 개미도
1: 야 니엘 가라소
0: 내가 차 손석이
1: 니엘 소치
0: 도스 고다 고다
1: 아스 가라소다 가라세 차 손체 쇼시
0: 영아 영아 가르쳐 봐.
1: 쇼와 다 차스님도 고비. 관다샤 세비나 양파가 좀 말이 삼제. 쇼고 날 쇼와 디리다.
0: 난 진짜 속해블라. 때문에 주 전부 열다. 침 씹을라.

0: 아자, 아자, 아자랑 내 같이
1: 구양양체 태양비
0: 같이서
1: 개체무슨
0: 마티리 조사제 다시비 저게 기란이 두다 상황 같이 해줘. 아저랑 오늘 조님도 산둥 조님비 아저랑 충두 내일 해서 내 같이 뉴 엄마지 로봇도 다른 것들 치는 맛은 제일 나봐 네 맛에 네 계시 쓰이다 계시 키라니
1: 네니 같이 오긴 쓰이베

0: 아자 계시 아자 랑원에 드는 하트에 있는 맞을래 톰도 이네 맞을 숨도 잘 네가 잠시 가다 아자랑 되게 토로 치는 빠랑은 지마도 토초비 요구지
1: 네 하고 네
0: 이년 전에 빠라게 아자랑 꿈을 찬 시마시 光写上去，看意思呢，爱写意。

0: 아자라 미지게 힘 구하지. 이 야수 아재 스님에 야수 아재. 마시 그 없이 알루스 케야요 마시. 이네. 다들 가다 제시 미기 해서 봐. 이 아자라 케레인. 빨아 다다야 쉬죠.
1: 이네 빨아 공지시야.
0: 아자라래 개베 들지오지. 아자라 로치지 나부 유베급러 소소 가슈 미디 나마 토지 따져 저도 조소지
2: 나로 대비스 맞죠. 제자 다시가 요비. 당담 도와.
1: 응.
2: 아래 좀서. 버스 지내냐. 두대라로 세세 주의.
1: 얼른 봐라 생아 맞다.
0: 아자. 조사오지 동쇼. 돈다디 힘들지네. 빨라 주고 키기. 돈다 유세 아자라 샘제 채워 마시라. 제주에 여 마시. 녀셰 디스메 조사오지.
2: 계속 말해. 로 대비치. 근데 세우 매 녀신 그유.
1: 쇼치. 내랑 빨아 생각 맞추다.
0: 아자, 아자랑 야규다. 맞춰 샤오제러 게 시징이 시야유.
2: 쟤는 용아, 제가 중매. 아스 니가 줘.
0: 다 야규다. 니랑 사용.
2: 뭐라게 재미도가.
0: 아자랑 야규시 저 인기 스징이시에 남산야에 용고

0: 지게 계속 다그라 시기 라다 냠래 치니 다준리
1: 다준이 저랑 다준 토주
0: 거기 소가나 한 세가 레수 이내란 대름도 세상은 이 계시에 대비 창고 시에노 미술랑러 별래 시에고 해미도 은이 계시에 배제로 예시는 봄디 문에랑 삼등기 은이 섬수 직벌이샤 근데 시에네 다 대두로 자샤사도 전 삼미도 토디라에 다그랑 공고리 아주 섬기 섬수 직벌이 계시야
2: 저런 게 잡을 시에서
0: 순아 메카티치야 내려피 샤세칼라 담니에 메체브리 녀로월란 게 게스티가 섬 샤로 챤승비
2: 장모실 녀 고스트 무슨 아자히 토다데 슈케블라 다 집샤샤 마야 주인 저랑 아스로유

0: 보모. 야, 차 좀 쏜다.
1: 슈다 봐라.
0: 그래. 여. 천두 강배 다 왕라 기는 사부배.
1: 고든 비다 제여지. 그래도 대체 저다.
0: 어찌 진짜 죽을라.
1: 미즈네 고차샤가 쓰리. 그라는 시 교차샤 소녀 토뉴에메. 간나서. 소프트디 크랑케 담남셔부. 토르테무스게.
0: 아, 롤치스. 치스. 야고시라도. 뭐 같이 줘 봐. 발라게 제로세고.
1: 갈순 거지. 디니에 키나니를 쓰시루야 인수비임부. 이내년 사배 물게 통회 질문마다 담았어. 다른 물병 아자 책 제이. 키나니에게 책 제러나. 키나니 캉부디나러 토저부 제 슈야초는 다게 지바. 워시 첸도 슈야디 암라가 못해나스게.
0: 메디 예스그메도.
1: 못해메스그게.
0: 메디메스그메도.
1: 키란게 디콜콜 지나메자. 만난 인연에 가면 이봐. 예, 한국 탑시다. 그런 게 아무나 없으면 있으면 봐.
0: 네, 이걸 말해봐. 네, 이걸 시합다 뭐란 게 야면은 랍자 걸시, 야면은 고시 걸시기. 나게 이제 시에서 걸으면 돼.
1: 이내 음식마다 콘순 거 치고 싶어.
0: 라게 아무나 규명 맨 말해봐. 딜레 탑주도 된 거 치부도가.
1: 봐라, 네 때나 그런 시에 보셔 순간 남배마다 자주 비디 고생한다 봐. 엄마, 키나스 저지 나 좀 쓰게. 아 저지 사서 와. 엄마, 키랑 씨 봐.
2: 예로, 감사. 마치 주의. 워싱도 왜 예로?
3: 예로다.
2: 예로.
3: 마치 유리, 아무도 상관없어.
4: 마치 마치 미너. 예로.
2: 마치 미너.
5: 建军. 만제 이리 디링켄즈 상무님도 좀 부르베
2: 머리로부터 군대서서와 라무도 상무사서와
6: 세상치 나가 둘러오니봐 예루 나 군방이다
2: 리리
4: 둘러오용가 나스 깁스에 대해도 안고
6: 나 교수로셔 나스 깁스에 대해도
2: 교수로셔
4: 리 저도 깁스도와 교수로셔 당리
6: 나조래스는 어째 개고다
5: 정마사 나 도어즈네 레그치기 턴도 랍잡하지 조그이
2: 알레
4: 알레
5: 지마시에 초그지 영아 영아 젠데 아.
2: 어,
5: 데 아.
2: 소래 수셔도 아. 뭐야?
1: 간나서. 럽저닝보다 진주문도 더 숨은데.
5: 랑케도 이내 니에 가발 락청기.
1: 키랑게 가서 할지 하는 거 두고. 암라. 키랑 럽저닝베 천도 피 숨은데게. 공부 시나는 야고 열다. 천도 기부 시어져 봐.
5: 회사래 기부도.
1: 키랑게 오늘 수술 회사를 쓰는 거 두고.
5: 가리. 말 회사 말베. 마데리제 로솜지 타스투기 콘조능 신잠바세 콘조능 신 표지동 말해사면은 가제아
1: 데이랑 나지 이네키랑 게 자와디 시장로 여셔버
5: 가제 말해사 데초 마르베
1: 아지 딘제 슈메 시다 미겐 유첸 쳬비 테스네 천도부도니 타니 부셔버 예체네 암나이키랑 탄도 겐슈브르바 제장 바라 다님도 천도 需要光不息呢跟着前年천도영路忙了月子故事第一个是一

0: 시다. 전두다 레스타니 부지 봐. 녜선 봐. 탄다 암라이키라 게윤슈자. 발라키나니 전도 슈가테는 양월 섬기. 근데스 체네 전도 영로만 그지 봐.
1: 되다. 발라가 간이 변치 참아 다가 여리라. 니에 랍자다 초보 참아 다가 여리. 전도 가르치가 조그래. 나피게 남다 고셔라 처고 삼네 손님도 조그래 아.
0: 암라.
1: 머신에 탄다. 종종카기나 신기게 정다 진짜 망고지게. 나디 지슈기. 나 로망고지게 제비. 게유슈브리스체. 나래 준탄다 냠뇽디게 육샤는 가봐 용그래. 균진 제조그러봐.
0: 암라.
1: 나 게유 나르갸 로치치기 인스 리슈피고 삼데유. 양갸롭든 진짜 지치기. 워지. 다른 비진 럽친 랍자지 룸버다. 투사. 칭화 럽친 지 룸버치기. 디밍 리트룹 쳔버사.
0: 암라. 키랑 쳔도 큐니 텐트만 나야 가지 있나?
1: 장가 나 인질 해서네 카체 줘야 김자 가리 있나?
0: 다 슈메. 야 주인달.

0: 你给写的，这叫我那批写的清楚啊。
1: 现在干不了路易的，参谋广州路过一二吧。
2: 对，
1: 往西的话，都是在走长阳山一站。
2: 第一个行。
1: 就写的，写差送到莫占那路高庄里。
2: 对，交通过来。
0: 陈伟，张皮干嘛拿起了？
1: 是农马的，参谋广州路过一二度。
0: 你得开些苏州路过一。
1: 事情，苏州的兄弟晓得。
0: 对，兄弟晓得，你来广州路。
1: 勇啊，我呀，克里沃啊。
0: 爹来读啊。
1: 이게 참으로 봐.
2: 네, 이게 참으로 돼. 참으로 다.
0: 자네 지당강에 아무 능시 제 동마 사바냐 되기.
3: 그랑게 킹마리. 당고 셀레시드. 섭지 냄시 계스. 갈래 다하라카네. 니준 고음도.
0: 아. 다이카라즈 제디 장부리 소레 구부리 소레. 닌다르시 차와 춥춥시. 초하리오레. 딜랭에 비시되지되다. 너야 호시면 두게 년조인다. 근데도 말림 부두게.
3: 쌤 흘러 봐봐. 차고르 유토니 르부 콜라와. 진바 팝대고.
0: 산 넘은 도와. 가르르 부여래.
3: 지난게 징마리. 맹게 된주 무보시면 나쿠샤. 비시다너 왕스냥보다 덥차슈버. 지금 뭐 하냐 핑크스기. 그냥은 야비나 잡으셔라.
1: 공가 되시다.
4: 빠라, 나 죽어도 오기.
1: 나도 오기.
4: 아무나 돈도 로마피야 가자.
1: 제자 아무 돈도 로마 유지. 나는 죽어 롱자스. 다른 사우마시, 야구차제 소도 배를 쉬어도 와. 내 부자 없는 도와.
4: 소소 칼라 소마시 저 카요 여름.
1: 자 같이 이유. 곧 소대시, 소대시, 야구차 대시.
5: 공가,
4: 로.
5: 쇼, 아차 살 칼라스 나 쇼. 레스 또 돈도 아
4: 용거여
6: 내 클래스가 중인도
4: 레스 하고
1: 나 클래스가 말해
5: 보스고 아
3: 아자 저한테 제 기능이 불러 까마 탄다 있네 클래스 온도
5: 퇴부터 쓰바 가려시 님도 세는 소요시
3: 우리 아자 빨라들이 그래도
5: 님 좀 더 권샤유 권유스 심지죠
4: 喂
3: 这啥事啊? 今年没事 可就让我说
4: 这事, 我们不吵别的,让个不送是呗
3: 这第一个事 今年不送几个的
4: 前面我们就在家喝酒啊
3: 不过行吗?你看对 让个不送可以
4: 给那个, 你藏吗?不送过日送的
3: 给那个送不到的 你那地方是下雨吗? 今年让个不送几个
4: 哦
3: 통마포효기나 네바도 기리스부고리 시에송에
4: 시에송
3: 디네 인지 렉세오르다
5: 어레
3: 잡아라 롭중주 지교
5: 제시 공가
4: 로
5: 장게 발라라 까무가스네 클라사 쳐이
4: 시에송
3: 아차 토구스 동바 너무 삼게 다 고르다
5: 아유쇼 스남게 가발리스네
3: 레마쇼 시루니에 주절 가발개비 죽민도
5: 네 가발개비 내 죽민도 딱 바르십니다.
3: 시저스나 보는 말이 아자랐습니다. 맛있다. 된다 줍사수나 로잉크리.
5: 빨라.
7: 수나 로레 무슨해.
3: 빨라. 지난 차례 유노 송스난 다크리 대피제 한난가.
7: 랑게 주저라. 가봐게 매베.
3: 개비. 이네 루민도.
7: 루민도에.
3: 光木村，看上去跟些些吧，谈的中民都多是那个人。巴拉，苏南偏僻，屯塔的几路过客街，卡巴达亚人有几码事，差不多拢有事。巴拉，出来吧，那西。嗯。巴拉。
7: 啊。
3: 就这个，听都过下。 가발로미도 나 조선대 마시아스기
5: 니에스다
7: 딘데 이브레 아 레 딘야 제가 주유
3: 바라 딘예 레메
7: 셈제 손이 꺄르샤
1: 괜사
4: 아
1: 자가 와점도 대용야 공부로 와 저쪽에 장바 뒤고
4: 말 해서 영제 레그유
1: 삼루 건주면 좀 마당아
4: 다시 내 섬 남길 시에 송아 叫张太在爹瞧不起他，俺太在爹妈瞧不开着。
1: 上路进团去，用再老实呢，可怕中队员的捉巧的。
4: 俺明都过有余，你讲了，突真严格用菜预备水果，明都过巧又是老偏。听我年生云南那趟去，这鬼个跑不及，突真团不大个，一再当街，那么多当年下下，谈到那么多当街，还是干住的，走不许多。
1: 上浪过来，那个青牛买吧，那么多等个意思，没少不能等个意思了，不如吧。大妈爹啊，
4: 你年吃个这边，
1: 让了妈爹是那么穷哎。大了到爹爹，糖队是啥吃的？那么多当年了，是娃托不卡做玉米，好苦一呗。你艰难的当爸妈的，懂的，最难的当不是。糖多那么多当年少用钱吧，着算卡做当过来啊。
4: 俺玉米，看到俺吃的是吃着玉。
1: 得了，让三妹也回去当，你们开始带着怕落油。俺个人也只敢捏住的，
4: 让捏就叫冲出人嘛人，打了俺来抢不起的。
1: 几个不打中了？
5: 几个回来？
1: 恰比，恰比，恰比，哪种啊？俺这西格镇的三只快板，几个不打中了了，苏娃秀英的。几个不打准了，当俺走所在的话了，来找多。等这事呢，你了爱吃哪了，谁来给人打？谁个最先来去家找谁打？谁来去超市呢？公安说，记住爱吃哪怕了谁个果子能够吃。等呢，俺能所在的话提出谁？几个不打准了，俺走谁个走了？朋友有哪没哪？怕了谁个爱把都听不进听我的。
5: 怕了谁个的中央的？开酒店去的，娘子要去前面能去洗个起水。我写了书面，写了给所长看态度。
1: 你这可怕用不着。
5: 你要吃了难度。
1: 俺自从刚上班，工作了，你领的这是熊猫的。啊，
5: 几个回来通知满难的，俺要陪着张三去。工作肯定赢不？
1: 俺嘞，老师，大钱呢？今天给送不东西，吃了你了难度。几个不打中了，天冷死的。第二就是所在的话是，第二了路也蛮麻烦，不久也忙不远。第个是这个，就算出手打这脚前边，也弄三个不久人，不久进了这些垃圾的打。第一了路所在可追，第个长嘛不要让个路人。
5: 唐的所在喊的是军区路人呐。
1: 唐的老人的就说这伢子所在是我谁？几个不打中了，俺不是小县民的。今天做草花机票查完了，可就够用了。我就不断去投钱。

0: Gen la.
1: Kamsa.
0: Nye pomo, rimi chong da zi da ji mindu gui gwa samcho.
1: Jiri, nye kira ngodwe cheo.
0: Alis.
1: Pida, ya pida.
0: Alis.
1: Tindre sri aja la. Anzu bi jine, rimi khe jie tindri shu dro yi. Labda jil ki ngay chi ri. Lub du jil lobi yun ke donge ke kishu kya pge ri. Labda ngon de shen kukab di kongpur ta.
0: Chen nga di deng bu yin.
1: Yong a.
0: Ka che bre.
2: Aja, ne zu la xia.
0: Ne zu ka la do.
2: Sa a guo jie min du sa.
0: A.
2: O.
3: Wei, yan zhen. Ka che zo.
4: Tu de la, de sa xia. Xi du guo le na ne zu la ji.
5: Sa han guo ji tu yan du. 你们会得入别的
3: 说许了, 别别说给
5: 黄苏菲也说给 天然有些别的
6: 我跟一地归给 书记安堂过, 许少建议 藏马三下学外语 上岸的, 他的师兄跟这有才别 参照前就不得
7: 参照前是好事的啊你好事的那就错了你就学外语你就学外语天然从严下把牛的严下把牛的
6: 상아대 머신에 제유세배 촉진 토요 말이. 기린 과체 도 말라. 제마에 과체 도 말이. 가이스디 나와 수준 그 거르지데. 증외르다. 디나로 자시 디브리다. 괴트에 요리. 계세 상아나 메다비노. 나와 수준 그 거라. 돌교 숙침 부족래. 제자 세숑기 제유세배 심주네 대체비규. 총래 사르비 체브다. 학바르도 상안 조비노. 나와 수준 그 거래 링외러. 돌교 조리 소샤. 제자 삼조 제부다.
8: 이제 우리 나만 저러.
9: 제자
8: 저 우리 사게 살다.
0: 조지 줄라. 네 레그디 치도 마종세 레그시다. 요 샤비. 다 근제 쳐오래라.
10: 제자.
11: 제자. 제자. 제자. 제자.
12: 제자.
13: 제자. 무슨 김사냐고 말해.
6: 내가 제시디. 디군에 그다 저 규티 치리. 난 저 레네 종다스 주야디. 그다 저 레네도 다 저 샤치도리.
14: 종다스 당 안스네 슈비. 이내가라스도다. 내가 나가라베 미수도아.
15: 제자. 수도아. 수도. 수지. 내가요 말이.
16: 수지 내가 무슨.
17: 내가
16: 같이
17: 나가고 싶어.
18: 그쪽에 세졌다.
6: 네가라서 삼시 두기.
19: 세시 지금도가.
3: 두대라.
20: 공수대. 내준 여자. 가도 뒤군에. 계속 세시 경무도에. 수주 줄라러. 녀르티데 수지. 촤도아. 마시 보고나. 퍼주러 또 야구대요리 마주디 그게 외면 리네 슈샤기 윤지부 된리 슈제 결하조 낚시 소재를 그리 이네 결하조 갈래 깊지 잠깐 멈추 봐 섭주 진짜 니마 하시에 침부다가 라지 도부들이 저리 섬두게 결하조 나와 김도라 갈래 먹여 봐 저리 그리
14: 최상씨, 당황수 근데 저래 아, 당황수 근데 저래, 지 레스 앞에 시켰다, 당황수 근데 저래.
6: 선이 두주 당황하러 사지 나가서 아, 길에 개킹에게 팀두다 놀두기 미치지, 두다 탁주시그리. 가다 시지라이, 두다디 디군에 티주 제일 매봐, 데데 탁큐시그리. 기란수 이지시로.
20: 다수 수라가 소버, 하고수게.
14: 하고수,
20: 뒤에서 다상 로규.
14: 어, 저저저 당황수 저저저. 이래 자동 마시네 거그리.
20: 저저저저.
14: 제유제 상미 캐시라. 도도가 주 섭주 진짜. 기랑주 요는 그 수위다. 영아 하고서.
20: 저저.
14: 저.
6: 양지라. 정다 진짜 쉬어야 돼. 야면 상미 야고 싶다.
0: 처음에 이름이 장도시라 치기. 얘 교대시다 제차. 다단 사간 좀 토자. 나 뭐라는 컨제스 럭으래.

0: 정 후보. 공감사.
1: 공사.
0: 아, 자. 그냥 어제 쳐. 저 냠매가 개킹에 저 공부래. 뭐나 저와 집이 저에
1: 다들라 봐.
0: 네.
1: 감사.
2: 저 감사.
1: 나가 그냥 고생이.
2: 알레.
1: 어야, 보자.
2: 자, 감사. 언니 다리 때 루도가 염이. 저랑게 정망 싫어.
1: 너 잡시. 긴 로드. 루싱 시야 옆에서.
0: 이 저. 독진 못 해가이.
2: 년링가 친구. 예 친구. 계속 계시야.
1: 계속이다. 야, 보르쇼. 독자를 섭서 칠라.
2: 로드 이제 안 저 사야매. 안 저 냠내 칸에 시균 때문에 권에 두고 삼치.
3: 맞 보르시 하죠.
1: 보르시다. 네 룩시다 저사.
3: 저치.
1: 저치다.
2: 네화 할세 봐.
3: 가나 야옥장 세비. 야죠.
1: 자기 용구이다.
3: 자,
1: 예,
3: 야지.
1: 되다, 되다. 칭아, 저도 우디나 쇠빈다. 버려리.
2: 저건부. 란다 로도야 거기 최도 시와 섬기.
1: 야, 네 좋아시다다.
2: 원야시여. 좋아챘라. 님부시도.
1: 샤디나르. 면신다 카키시게메. 사주고면 듣게메다. 좋아했다. 야.
3: 저 참아도 샤메신다 루어마르베.
1: 사주고리.
3: 카벨루 미유 심세르 하샤. 저 다준레스. 나라스테게 임도 대제 체시아 호스드.
2: 탄도 루두두 강에 치슈 가리나.
1: 야. 쇼스도다. 야, 시부저리. 네 쇼글루가.
3: 저 네 치르 카바시키 과신.
1: 영아 영아. 야, 다준라. 좋아했다.
3: 저 공부. 저라 마스 되셨다. 된다 시아유.
1: 가셔서.
3: 저 장호 씨는

0: 哎呦小
1: 你看看这个啊
0: 苏不想的四三三七日啊你都要是那交管队其他从队干了长孙迷宫队咱们是不是来的
1: 妈妈是来是不是有
2: 阿姆拉我等到从这家的牛西呢啊
0: 阿姆拉你进牛边吧
2: 那不早下
0: 勇啊阿姆拉养家进牛阿妹让你腾大去接阿姨。日没准着点，明都妈管你用的个。
2: 卡里呢？
0: 阿妹的对，别给他人大缺下。日没讲是地里压个车哦，阿来哪里吃一点，跟着多啊。怎么？阿妹来个小事。
2: Liz, 钱能啊中没？
0: 出个家送哎。先着，明天拉不着着。这是。
3: 哦。
0: 出给你的。
3: 阿姐，七十年呗。
4: 다그럼도죽으래아단단히치단혼이캐지싫어하셔야삼단사루녀야치여시일주죽고유나무유참으시제오구
0: 무유제지고개하유지창매남자디에시와유하코주지권수평주담신남자디에니할치니며하코나시내디나슈지
4: 아라이게세야두다지마베무유제오지라르다마세고리当俺有多么多，然后多有人呗。
0: 孙能腾多努力么？孙哎，
5: 孙阿哥，可把叫来么？孙哎，
6: 哦，可把来么？孙，
5: 可把钱包是，钱没别啊？
6: 钱没，下面的人上哪来就叫了可把叫。
5: 有少，这是能行，肯定有呢。唐家国边。没有那么快走一年，你妈的！可把中队人当下。
6: 现在他还送不来。
0: 钥匙干嘛给的？
6: 下面的人，你还那么丢
5: 啊？
4: 是的，
7: 舅舅
4: 啊，
7: 让我爬起吧。
4: 我看把雨。
6: 舅舅，让我呢，看爬起呗。
7: 什么的，我死了呗。前些天都是原因呢，从谷歌查个账号是吧？让我，你那舅舅还是个，巴拉还弄的。
6: 光不听，等给舅舅了，看爬起做送给。
7: 阿姐，巴拉个羊啊，前面的该别弄多。
5: 아
0: 능민도
5: 아
0: 빨라게도대시라능과라참이게말다
7: 참이게도쇼가리주시기
6: 주저랑게빨라기후여러봐시내힘을쏘네주저랑친구어리
7: 기란이게빨라를두대나먹어내란다민도수주로기란이일러대비치다시임에빨라여유가봐시겠다
6: 사가봐시겠어
5: 看不进去嘛是吧？可对老人家是，就是吃面呗。
0: 嗯，爸啦，虽然他还养一担，倒是能赢进去啊。
5: 嗯，我吃的是粥饮，当过菜行，吃好点全那么穷。你，
0: 爸啦，我是对。
6: 阿姐，爸啦，虽然牛呢，吃天牛嘛哩。
5: 你主管级、总大级，啊，俺们去了咋去找你？
6: 我那现在他是主管级，你是不是？
8: 中文说，英文说，你们俩还哪学啊？错都错过去。
4: 阿姐，他都九十二级，没石头能救他？
0: 九十二级，从头找到。
4: 喂。 조건보. 조건보. 미호를 랩 누구?
0: 두지 랭케다 놈이야 봐.
9: 놈이. 네 템을 이제 랭케 빈라. 경찰단이 깨게 빈. 긴게 거의 길이. 야매나 긴 학교다. 네 학교 같이. 볼 때 가죠.
0: 어, 영아.
4: 야죠, 야죠.
9: 왜, 저. 저도 흉민배. 차도야 가려오래. 조준비 누가, 저. 조준다. 왜. 조준도 쇼아. 가래. 가래, 정도해. 계속 해줘, 나를. 가베 루그냠내 가고 정도 인슬럽이 뭐. 조준다. 아차. 정도 흉민배. 아지. 아차. 남쇼 어간이 철기야 가려오. 조준비 누지. 영아 영아
10: 딘데스자 나무송자 중무소 저하시라 입자 남산인 구제

0: 아자 트레이딩 한 캐릭터 스토시
1: 디네 교다 듄데 게자 마음 게 묘처리 워다가리
0: 용아 야주아
1: 계지마리
2: 두즈 아마 탄데 포모딩아 주 총주 라완나 용교 남사부터 시비
1: 다그리다 전자 거드니 다치 드디지베 뭐라지다 나랑게 도와줘 구조키 시나 시부도 차례요요스여샤
2: 오지 포모디 야니마 심라시 전자 건조나라 심주조가 침마시베 뭐랑게 라고 야니에 요시베
1: 제자치
2: 포모디 닝제미시도 라고 나세기야도와 포모디 오네 라고 야시베 아
0: 아자 나 왕창 남사피 年名 核幸福死于 티딘 전자게 年王만 오윤시자니 라고 야피 나 아자게 야마치바 두스데데 뉴그시베 내주딘제선자 긴소최바제고야 요마시
2: 오지 포모디 시자차세총아

0: Olay, kamsa, nga gandhi shuya chu, tiri o, godun gyo mi ji, nasa tinga li su gen?
1: Ra nga wan chan jia si gui bai.
0: Ri.
1: Yori, goyo gang liya ma su jie, cimu sum gyab xia. Kodo liya, wang chan gandham sa bai shuyu bari si gi.
0: Qian cip jibu du gui? Zuo men ga le, gyab shi bai la.
2: 这个船家买呗
3: 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你,我想给
2: 귀도 꼬욕시 가릴로 귀도 꼬욕시
3: 가만거든 저 근처에 아
4: 제사
2: 고요강 차시다고도 예승님 교육시키기 나머지 문에 저 접시오 동고비수를 시도대 락부치 세치오 제가 댐시 못하오
5: 아자, 저게 책이 주저, 아자 레스
2: 신부, 让我 하지 마 你 가서 가서 제가 침비
0: 나 총주 출딩강 침비 你 완전자 통주
6: 디, 전자 总面 가리게 말이베
0: 무슨 안에 게미도 매역에 완전자 구역가 지부숨 기업쓰기 맹가 고려나라 증염된제 대시야 낭다미도
6: 뭐네
0: 어
6: 강석이 나 격전시해제
2: 아지, 바바 다음에 용기
0: 爸爸，阿妈，你要重组出。

0: 야 정말 씨. 람바블룽란데요. 야, 신부. 저 너님도 저다. 너니 부르게 시작아 줘. 계속 근데 세워래. 개요마지. 개요마다. 야 정말 씨.
1: 다 그러고. 알아.
0: 신부. 아메랑 지야슈. 장게 생 다 그러고 이제 가리채도 입바.
2: 아마 아무나게 갈 수 있는 여고 최무수 아무나게 시에당 대비는 년미유게 고월수고주바
0: 미래가지도 미유시고주바
2: 인지 미유게 고월수고주는 증노이와 치우슈 개세 증노이와 마치제 내로시에스 매피는 수보대제 닝부하루요시
0: 수보대제 닝부요마르스가제 직댄디토 내수몽구지 증노이와 세입체대부요마시 민상마 수수규제시에야 요주바
2: 콘수니와마 닝로유시에부세입시부
0: 신부, 你让了退伍，给谁晚餐给让了广大土地没乐意呢？跟着去吧。让他请来木头窗盖个嘛盖个。
2: 阿妈，
0: 他的让给叔叔见到我们呢，叔叔晚来了，咋啥的，腿我恰擦不着的。幸福。让得对中国的多，一年来个几多，开起开穷的，一年一万七毛钱的这肯真热。这点地头屯的，干那一万，谁不得这七头年所有人啊？昨晚给我院子，虽我们才干一年，来拿不起么的。
2: 阿妈，你阿妈看着他说真就就是生不多哎。
0: 幸福，阿妈让了孙男给去吃几年谢我。让爸爸拿着这对解决给我前面没到起来来对开开些牛马人了对外说起完了对了刺激些牛马人我爹那么用着过的我那恐怖民族可对于你最不小心吞到天际让爸爸俺拉不掉牛鱼的接了年三个西扎大姐新年三个同居俺就如用车送砸从最那里都不需要马人让给欧洲前面呢我就从我以后去看看街头人，街头嘛是吧？俺就农民落地的那，你们就俺都日前从我街单位，甚至新旧了嘛两百几了，现在从最南路国家家的钱去。俺就参谋平民是吧？幸福，平民是年的哪的钱都嘛是呗？今晚让他请来不会结束呢，所以要钱，见到钱不打，办不钱投诉呢。各地都压你的，只能让给些把钱先给人。谈的让给谁贡献讲过的我。
2: 阿妈，用这点子，俺养开里面的。

0: 자. 엄마. 엄마.
1: 어.
0: 가자 화장실.
1: 장 아자 볼 때 민두게.
0: 민두.
1: 민두세.
0: 응.
1: 진부.
0: 민두.
1: 진부. 베스트 아시. 뭐라 되대 로치메죠.
0: 가리.
1: 장게 겨고 아잘 가봐야겠다.

0: 我们要把游戏 다지수 계란이 수수 된다 수수 탁 주지
1: 신부 니라 수가 용비 정원에 주디게 차고 차브리 육쇼
2: 가리 육쇼 쓰고시
1: 让卡卡前头有嘛事别？罗卡前头面上让苏华有病，让给书记官了才敢去嘛事别？嗯。光给让光大四个多呀。书记官
2: 了给写信，那就光大书记送给。
1: 听这意思嘛是？
2: 肯定意思嘛的是。让姑息，让年罗有。

0: 그치 다양지 정시야 고고수수지 제사 갈래
1: 그래
2: 어
3: 네가 싸
0: 저도 갈지도
3: 유무소 기란스도가 여우쟁이야
0: 아네 여우쟁이
3: 기린의 고주지 나 주총주의 두산 수위이네 땜지 지도 다대소 심주주쇼 마시 심주주야니 머럭지 다들이 나 주의 변유지의 상조 제마시 로수의 제 맵소시 시제주 다하리이메 디가를 세세딩디 지유 기란스도 여우쟁이다 그시 수지 수디네 개비이네
4: 总之我来年你得接不年不接个事我呀今天早些对是吧是吧呀当然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
1: Tommy singe brise, kinzu na ngangzi nam su nyen yise, naman di su chogwa na yuna, tanda giwaas da lingi ngirda.
2: Chido hakto, rashi honam di sinje mo yo.
4: Chumi chuchu chakse.
1: Kinzu na ngangzi nam su du, nye tangzu ra sinju chuka ya bo.
5: Chido hakto, chido
6: hakto. Boba, nye chio.
1: 爸爸, 阿妈, 记住, 你最起码拿的话,
4: 你最起码拿的话,
2: 好的,
1: 啊,
5: 喂, 你最好拿没给我睡的,
1: 中族无论的一起东西, 老孙宁不久呢, 边缘前个相对我的事了的话, 今晚呢, 万家中族, 心就中说没有事给,
2: 啊, 让给, 幸福给, 心给咱, 万昌中族, 老慢个老孙没不睡不睡,
5: 哦, 就是啊,
4: 我那这边, 我死过就去, 让个阿姐的穷死穷啊
2: 进来, 大长那么叫个苏阿舅,
5: 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
6: 了。

0: 지게기 춤제 경원 순종 체규티 클렌진 중 가지기 간내시도 규르효 내주시도 체지 이우이 춤제 뜨고 토담 타 총륜 침진소 첨부 지주 체내 총다 지게 토 토고에 타 뜻집 체렌지 십주 남수 뒤티 거리 시비 총다 정신 줄 때니 클릭이 체린 뒤도 도시도 토바 체규 명아라 클릭 십주 시고이 총다 계단 십주 하자므라 뜻집 체렌지 십주 주비 시 浙江行前义务重结的重制德规图的剧西人大王松江协助的那期主任宗云启罗布中他罗布水出用的最重点马拉萨布对局的命的克林真中期期间从的松江铁器卡子鬼都给那段他去七八他七对南北对住协助来的对铁克林年结集重制家界端局了人的几个月结松时
1: 罗布中他罗布水村义务总体处人不严体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迹本卡他古
0: 텐제티 뷰제토베 피게타 튜모토 추교 용주로 군대 동외 차중을라 규르와 제유지 솜시 텐진 총기르 우칭추이키 정시르 추숨라 시지도 군대 단위 베진 타 텐진 허베제기 튠주르 피게기 튠레 보주르 체유기 제시 인백원에 우칭추이키 롭존타 로스베춘 당연 레지바 직수 제디 탑조 탐보로 13년 전에 리카기 클레 트직타 시동라 제리 제시 Kele nangren che je tuigu shibyo shibshu tadong shibza meba soji nendula mikdi sanay tigara kele ki chenga be shibshu lamsu tuigyo che ne chadon jidwe ta ridun durup tuido lenzhu so lege lamsu ka duyun je ti kele le pen be shibshu tuido tu zhuba che yu. Sar tu shi chak be kele tira la zay changchu be soba gun be wang ki gabshi ring tuigye gyajiri donjuro gogyan che yu. Tedin shibshu chidun so be gyognyuru 우칭타 랑팡니키 미지세마타 제두체디 네멘키 소바드유니 켈레기 가족교도기 내투엔 탁주체유 진칭 랑고로 퇴내링 赵元 랑고로 훌라 체유공시 겐고로와 웨인쇠이 나조로 튜도토 소바도토바 촌수 단유레지베 주수레수 조신도지에 솜시 등급 우칭추기 초진바 연기 구지분가키 세마게외 兄弟미당와타 서두 균형 피도바 소 태기 내드는 미디 롭존타 롭스 추시된 내드는기 세도 게다니 슈적 숨스바타 내드는 책동이기 조절하자 시된 체내 지리신 탁들의 지진 유시 天津 총기의 우칭추 增组비 부전学원바 전준분기 지배 튼토 당조바타 만라디기 준바 체력탄 튼베 터주 튼바 덤쟁외 쪽 집어 제기 지랑제 튼교 체디 내튼 십시리 여부 집어타 제니 편제 지제 지주 지로 동과 고예 롭수 배교 타종 체바 소년 고유 레수 동과 켈레라 샴데 여부 쇼와 스는 망변 태슈는 여부 제 체네 롭존 타 롭수 총제 티 레게 편제 외로 규로 와차주 인시 솜시 서구베 기급 피주 우레네 시도 체바르시나 장게기 추차와타 사다르 록차 진위 차와 퇴럽 서베 친동 차와 총계를 서워 보자 소주 차와 제기 제유 차르괴 타라더 치슈 된게 마세 차와 조교 낭퇴 나로 외지교로 차르괴 제디 기본카기 마조 치유조 땡게 치교타 미제 랭게 로코모 파르예네 뒤즈타 뉴제 구지 땡게 치주 인신 존내 남창 조준 치슈 치로 단네 레보롱의 나로 외 망도 동주시 신야문의 조교 견송 치슈 치로 단네 리카기 스슝기 마자타 사다라 세주 정신 기응외자르 땡네 망조기 마조 순수 폐와 치바타 스신타 쿠류 제보소 조교 견송 치슈 치로 동주시 我这 chebara xina, chawa chula, mazo che yu chenpo yuba ta, te chu longa zen ju ngay rin, sadara lo cha ta, chongjiri sawo bucha ra, mengu go tongjuru chi ngadong tongzi yue jing. Zunne mengxi jikze ta, chaji junshu chiru dongwa te, nangu tingshu ngodun yabu topju ta, tunle pege tongju so la gansong nyo nian topju yimshi.
1: Lhazhu ang nir zonbe mi lu pozhu pendong chebe lenggen ke nangchong chitsi nishu nyingin chebe tang. Tanda pendong lenggen ke zhe yue xibxir lik zhub chungwa ma se pendong kong ke chaji lenggen yong zhub sin yubshi. Nga chu chu tsu ge tang chi ge tsamsu. Bijin ka yue pendong cun zin dine ge chi gyur guan dong wo. Jiu quan sunggar pendong dine, xi an sunggar cun zin dine. Tixin, lenggen xibje satsi je ge tu jikdo pendong ke lenggen zhub gyu chaji nangchong che yubshi. 中国酒泉, 松干片东地内给, 黑胖群给, 南中给巨人十倍南, 陈东